말을 해주면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울음을 끄치고 그때부터는 밝게 살아갔다는 그런 재미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또 교회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직 없는 것, 잃어버린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감사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그런 불평 아니면 그런 성도들의 그 어떤 탄식을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잃어버린 것에, 없어진 것에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잃어버린 것을 세지 말고 내가 옛날에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떼먹이고 그거 다 그냥 잃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금도 많은 것을 주셨고요. 또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요즘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그런 생각.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게 부족한 것,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쇠하고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기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귀한 날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는 단순한 어떤 은혜, 단순한 우리가 어떤 시간이나 시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첫 곡식,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첫 곡식, 지금은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추수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늘 주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과정을 마치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또 맥추절은 첫 곡식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신명기 26장 그 2절에서 4절 말씀, 그 다음에 26장 12절의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오늘 26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26장 12절 말씀, 보통 우리가 오늘은 본문은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 말씀 보면은 3년마다 모든 소

산에 십일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을 할 것이냐.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란 오늘 맥추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기 추수를 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레위인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오늘 26장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딸기철이 되면은 매년 지금까지 우리 이월령 장로님이나 임미애 장로님은 딸기를 따면은 무조건 구분을 해서 그 첫 열매를 늘 가져다가 이 주의 종을 대접을 합니다. 제가 그 딸기를 받을 때만 그래 다른 사람도 아직 딸기 나나 마나 크는 그때에 한밭 전체를 다 따도 그 1kg 나오기 힘들 때인데 그거를 갖고 그럴 때는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축복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그 전에는 우리 장성호 집사님 늘 매년 이래 보면은 첫 딸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무조건 따가지고 목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그 첫 딸기를 갖다 주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이 하나가 그냥 뭐 딸기가 없어서 그냥 드시라 이게 아니고 이것은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보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정말 내게 이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그 개인의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라는 게 뭐 딸기 이야기하니까 딸기 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면은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눈을 탁 뜨면은 하나님 아이고 뭐 억지로 이게 기지개 펴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딱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출발을 내가 나가면서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을 내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식사를 먹을 때마다 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직장 속에 출근을 할 때마다 또 사업장에 출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나쁜 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는 말

아니라 드리는 삶이어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감사하지 말고 그저 네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그거를 레위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주위의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객과 함께 그날 그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이게 감사가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 참된 감사는 완성이 나눌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게 바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감사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생활 속에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나눠보는, 그 일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네 잘 먹고 네 잘 살아 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주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절대로 우리 개인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질도 줘보고 건강도 줘보고 은혜도 줘보고 사랑도 줘보고 재능도 또 그 외에 많은 것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줘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색하거나 또 핑계가 앞서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절대로 그 이상의 거기 한계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넘어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많은 은혜들, 이런 많은 것들은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 나누고 나눌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포항에도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기업들이 있고. 또 여러 뭐 조그마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예식장이 포항에 옛날에 참 많았잖아요. 뭐 모카부터 시작해가 뭐 이쪽 저쪽 많았는데 그런 예식장들이 전부 이제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런데 유독 그 예식장들 중에 한 군데는 자꾸 이 시민들에게 무슨 행사를 해도 반찬을 협조하고 또 뭐를 해도 나누고 또 집에서 행사를 하고 그런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장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예식장은 승승장구했고 다른 예식장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이제 예식장이 몇 군데 더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 예식장들이 포항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자꾸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예식장은 지금도 잘 됩니다. 소문도 잘 나고.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잘 됐더라도 그거를 감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그런 집들은 또 서서히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은 나눌수록 그것은 복이 되고 또 우리는 뭐

가정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게 복이 되지만은 그거를 내가 자꾸 욕심으로 챙기기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먼저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우리의 큰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 감사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감사를 좀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물고기, 우리가 그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가지고 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다음에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말을 축사라 이르노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적이 안 되는데 감사 기도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리를 향하여 전체 다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전부 다 앉혀놓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다시 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그거를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람들, 즉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많은 무리가 먹으려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도 안 되고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그 뒤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사한 후에 떡과 고기를 나눴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또 감사는 풍성하는 것에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또 기적은 우리가 보면은 걱정이나 불평이나 이유나 핑계, 원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이 우리 오라버니를 지금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안 죽었다 이거라.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내 말씀을 들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오느라. 그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동반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하는 그 시간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 때문에 붙잡혀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0: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라 당대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지만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떡이 많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떡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고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결과를 보고 감사는요, 짐승들도 해요. 결과를 보고 감사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런 믿음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감사는 응답을 받는 후보다 응답을 믿고 먼저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먼저 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풍요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형편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그저 형편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삶, 그 후에 나눔으로 인해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지속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은 이웃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 가장 감사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 때로는 좀 힘든 일들, 또 참 마음에 가슴에 아픈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이 후반기를 하나님의 더 믿음으로 나아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정말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후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로, 또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제일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2: 안녕하세요.
1: 우리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2: 네, 저는 포항제일교회 김남순 권사입니다.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요, 25년간 자살 위기 상담,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운동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 상담, 심리적 회복과 가정 회복을 위한 일을 하였고요. 지난해 6월에 소장으로 정년 퇴직을 하여서 지금은 자문으로 한국생명전화연맹의 임원으로 생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25년간 일해 오셨고,
2: 7월부터는 허그맘 허그인 심리상담센터에서 부원장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권사님께서는 한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사로 활동해 오셨네요.
2: 저는 1994년도에 상담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남편 직장 따라 포항에 오게 된 거였어요. 객지에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상담 봉사자 교육이 있다는 광고를 교회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어려서 제가 성장하고 싶어서 교육을 신청하여서 2기생으로 수료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정도 봉사하다가 3년 정도는 남편 따라서 해외 주재원으로 갔다 오면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자살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지 않는 때였었죠.
1: 네.
2: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도와주셨고 또 이사님 장로님들께서 기도와 후원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1: 지금도 포항 생명의 전화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열심히 돕고 계시죠.
2: 네. 포항 생명의 전화를 만드는 게 포항 제일교회에서 시작됐고요. 그때
1: 그렇군요.
2: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1989년 이런 정도면 뭐 사회적으로 생명 자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때는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 이제 포항 지역이 산업화되고 대도시로 이제 중소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소외 이런 질병이 아마 생길 거다. 그러면서 미리 놀라운
1: 앞서갔네요.
2: 예견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중소도시의 상담이라는 게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전화상담 기간이라는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게 되신 거죠.
1: 네. 네. 요즘엔 상담 사역도 많이 활성화되고 또 심리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넓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 처음 상담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잖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2: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1: 예. 예.
2: 저도 이제 직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상담을 막 한 건 아니었어요. 봉사자들과 함께 훈련도 받고 그때 1기생들이 상담 교육받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7기생들이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였는데요. 봉사자들에게 제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봉사자들이 소진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상담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1: 네.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소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2: 네.
1: 마음이 힘든 누군가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도 내담자처럼 지치고 그렇죠. 자신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소진이라고 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기도하며 상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들이 굉장히 다양했죠. 사회 불만족자들의
1: 네.
2: 욕설, 그때

0: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1: 외로우신 있었죠. 분들이.
0: 네. 그런 분들의 자기의 그런 가정의 불만을 부부간의 불만을 상담 전화를 이용해서 봉사자들에게 욕하거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의 성의 자유화 이런 부분이 잘못 전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성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전화상담을 네. 하면서 많이 우리 봉사자 스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1: 예.
0: 그래서 성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봉사자 스님들께서는 아, 내가 들어주기만 해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타까이 여겨서 자기의 불쾌함에도 좀 견디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거룩한 말씀만 듣기도 바쁜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그때 소진이 왔을 때 저도 사실 조금 갈등이 있었죠.
1: 네.
0: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돌봐야 돼?
1: 내가 무슨 감정의 쓰레기통이냐
0: 네.
1: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 좀 있던 중에 한 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실무자가 그때 두 명이었거든요. 선생님과 저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과정에 제가 사실 이런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겠어요. 이런 분들이 전화 오는데 이런 분들을 전화를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되뇌이면서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구나. 여기에 제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포항 생명의 전화 소장으로 오랜 세월 섬기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화 한 통으로 생명을 살리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전화로 울면서 죽겠다고 여자 청년이 포항 지역은 아닌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많이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어머님이 돌보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 딸의 여자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 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누워 계시고 아버지 돌봐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삼촌이 술을 먹고 자주 와서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내가 죽으면 삼촌이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냐 죽겠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1: 너무너무 힘드니까.
0: 그렇죠. 예, 혼자만 돌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공무원과 저희가 연결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서 얼마 후에 그 여청년이 독립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과 연락을 하셨고
0: 네.
1: 그 담당자가 빠르게 네. 잘 도와주셨네요.
0: 네. 그 주변에서 누구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 도움을 받았을 수 있던데 가까운 분들에게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누가 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좀 누가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죽겠다고 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지금 본인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자기가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있을 때는 이 상황이 나를 묻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비켜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 사람의 이런 표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이 양가 감정 중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살고 싶은 거죠, 사실은.
1: 그러네요. 일반 사람들은 이 양가 감정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0: 바라기는 우리가 전문 상담 지식과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동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내가 거기 매달릴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누가 어려움을 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해결점을 맞아요. 주기 위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결점이 나와 상대방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주기, 비판이나 조언이나 판단하지 않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지만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비판 없이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 죽겠다고 하는데 비판이나 충고하지 않고 들어주면 자기 말이 맞는 줄 알고 죽을 거 아니야?
0: 맞아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1: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주다 보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람하고 진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도 전문 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는 사람만 되어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0: 그 위급한 상황만 같이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 네.
0: 이후에는 전문 기관이나
1: 전문 상담사
0: 상담사와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도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겠네요.
1: 네. 네.
0: 권사님 이제 더운 여름입니다. 무더위가 몰려오고요. 또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럴 때가 있는데 무더위 가운데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1: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돕는 데는 너무 익숙한데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맞아요. 데는 조금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처럼 내가 짜증이 날 때, 화가 올라올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먼저 예. 그래서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네. 나를.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0: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예.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권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1: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0: 그게 왜 죄송하세요, 권사님?
1: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거저받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역할, 갚아주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부족해서.
0: 부족하시군요. 네.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권사님. 빚진 자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1: 나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당장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을 종종 제 마음에 그리게 되어서 네. 제 스스로 화들짝 놀라면서 또 저를 잘못하고 있는 저를 바로잡기도 합니다.
0: 신약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들과 상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특별히 상담사로서 권사님이 보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양한 일화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기억에 남으세요?
1: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요. 그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꽂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분의 환경을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주고 그분과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0: 우물가의 여인.
1: 네네. 네. 그런 예수님처럼 상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낮은 곳에 여인의 환경과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여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 모든 환경, 모든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그분이 변화되고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다. 그래서 저도 내담자가 만일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 저도 그 내담자를 위해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0: 뭔가 같은 위지에서 같은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 상담자로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참 많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데 권사님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어떤 식으로 찾아갔나요?
0: 저는 자신감이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생명선화 소장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안에는 끊임없이 저의 무기력과 자신 없음과 싸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늘 저를 채찍하고 저렇게 했던 제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내가 이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다소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로 저를 많이 위로하고 일으켰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서 그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용기와 회복의 이유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기력함, 권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맡겨드려야겠죠.
0: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제 솔직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1: 인생의 동반자, 가족들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셨을 텐데 가족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70대의 남편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포항제일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고 자신 없어 했을 때 저에게 당신은 상담이 잘 맞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대학원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1: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권사님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포항제일교회 이성춘 안수 집사님입니다.
1: 네.
0: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다 했던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무렵에 고등학생 1학년 중3 이랬던 것 같거든요.
1: 굉장히 아이들이 엄마 손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아닌가요? 그때가.
0: 네. 근데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벅차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그것 또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주셨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1: 든든한 남편과 두 아들의 지원 사격으로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권사님 자체도 참 부드럽고 연약한 분이신데 위기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가족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김남순 권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하는 일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속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건강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있어요. 누가 공동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공동체 조장으로서 목사님과 목사님 잘 도와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고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그 일을 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내는 거고 제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1: 네, 예. 중요하죠.
0: 네, 우리 둘째가 아직 미혼이에요. 둘째 아들이 미혼인데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1: 네, 하나님을 정말 깊숙한 기도 제목을 꺼내.

0: 해주셨네요.
1: 처음으로 네.
0: 우리 방송 가족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 그리고 저희 이제 부부와 저희 이제 자녀 결혼한 자녀나 하지 않은 자녀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삶인지 좀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네,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권사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사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비전을 밝혀주셨는데, 요즘 정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1: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의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오히려 좀 엉뚱하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왜 반대로 또는 엉뚱하게 표현을 할까요?
1: 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들이 유튜브에도 찾을 수 있고 또 생명의 전화에서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관계의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현재 이제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런 서로의 언어 사용,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찾아보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소중히 여긴다는 이 마음을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인식해낼 필요가 있어요.
0: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귀한 도구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존재를 모두 다잘 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남순 권사님을 통해서 마음의 여운이 남는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상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주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순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9030 우물정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편과 함께하는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8월의 첫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어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일상에 방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아침 울려 퍼지는 찬양과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바캉스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라.

경기도, 안동북부, 안동서부, 서울, 서부권, 전남, 함평, 영광, 나골면 제외, 구례평지, 전북, 완주, 순창, 익산, 부안, 위도면 제외, 부안이도면, 군산, 옥도면 제외,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도서 제외, 보령도서, 홍성동부, 충북,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 이어진 곡은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피어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 찬양이 함께하는 연주 찬양인데요. 김기경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죠. 여름날 메마른 골짜기 같은 일상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시원한 샘물을 만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 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거기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죠. 오늘 본문 앞에 해당되는 14절 말씀 먼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리는, 잃은 자가 있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잃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잃는 자가, 잃어버리는 자가, 그러니까 잃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잃은 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잃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잃은 자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안 해요? 여기 잃는다는 말을 하는데 왜 안 해요? 무슨 확신을 갖고 그렇게 담대하게 없다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는 잃는 자가 없어요. 잃은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자기 것을 잃어버려요? 자기 걸 빼앗겨요? 아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는 일이 없어요. 그래 신명기 32장 39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잃어버리냐 이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실 것이고 영생 주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을 아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잃어버리질 않아. 그런데 왜 잃는다는 말을 할까? 게다가 11절에는 한번 11절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 잃은 자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여기 잃었다는 말에 주어 동사가 주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잃었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물론 우리 문장으로는 그렇게 읽혀지지만 실제 그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파헤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렸어, 자기가. 왜? 왜 버렸을까? 그게 죄 문제가 거기 있어. 죄를 사랑하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무슨 말부터 시작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는 어떤 사람이야? 잃은 자야. 잃은 자를 찾으러 이제 너라는 자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그건 교회를 보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죄를 범한 이 형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배경, 그 속에 그 사람 삶 속에 뭐가 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버리기가 싫거든. 죄의 맛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버리질 못해. 결국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잃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을 버린 자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사람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버린 자를, 하나님을 버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고 감사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린 그걸 가리켜 은혜를 베푼다 그런 거예요.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방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마치고는 이제는 교회를 보내시고 이 보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람한테 왔을 때 그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거부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나는 안 하겠다 안 가겠다 그런다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말이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 끝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자, 15절에는 형제로 시작해서 17절은 말 안 듣는 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 자고 그 완전히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자요. 하나님도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떠한 수단도 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베푼 은혜를 그가 뭐 발로 차버렸는데 뭐 더 이상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요? 끝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배경에는 죄가 있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우리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이방인이지. 그게 무슨 신자냐 뭐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한번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보내는 구조예요. 그게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야기라면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를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자, 교회를 보내시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16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는 교회,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야. 천국 열쇠가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고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는 천국 열쇠의 효과가 나타나야죠. 나타나야 돼. 그러면 그 천국 열쇠의 효력과 효과는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발현됩니까? 뭐에 의해서?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야. 믿음. 그럼 그 믿음은 또 뭐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금 몇 주째 계속 해오고 있어요. 믿음은 그냥 감정이나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아멘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막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 말하는 믿음은 패역하지 않은 거예요. 패역하지 않은 건 뭐라 그랬어요? 디아스트레포는 뭐라 그랬어요? 딴 생각 안 품는 거야. 딴 생각. 자, 이 믿음이 우선 보냄받은 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지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들이 아버지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말은 아버지의 뜻과 같은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뜻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 14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아버지의 뜻은 한 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뜻을 위해서 11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하잖아요. 뜻이 일치하죠? 그걸 뭐라고 불러? 동지라고 부르는 거야. 동지. 아버지와 아들이 동지야. 그 동지 관계에서 믿음은 발휘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하고 뜻이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뜻으로 일하고 있고 그럼 내가 그 사람 얼마든지 믿고 얼마든지 나도 도와줄 수 있잖아. 그게 동지야. 동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어땠어요? 같은 길을 갔어.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동행. 동행. 그럼 동행.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역. 같은 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했어. 아버지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했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동역. 그래 동지가 중요하고요. 동행이 중요하고요. 동역이 중요한 거야.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그 뜻이 같아지니까 기도 제목이 어때요? 예수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가르쳐준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만 갖고 기도하지 뜻은 같질 않아.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정말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아버지의 뜻과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입만 동지지 속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아무튼 가르쳐주잖아. 이렇게 기도하라. 동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패역함을 예수님 말로 설명해 준 게 있죠.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그게 믿음이야. 16장 24절 가보세요.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나를 믿고 따라와. 믿음이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지. 믿음이 없으니까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 고치지 못하고 망신망신 개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 그 망신당 톡톡히 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그들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천국 열쇠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는, 아마 귀신이 웃고 있었을 거야. 왜 안 나갔어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 믿지 않아. 예수님 믿음이 없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게 뭐예요? 패역했다는 것이고, 또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을 갖고 자기 목적을 갖고 자기 일 하려고 그렇게 따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주님이 천국 열쇠 그 권세를 안 줬기 때문에 능력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18장을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서 17절까지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해놓고 18절에 보면 교회 주신 권세를 다시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패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그랬는데 18장에서 18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으로 바뀌었어요. 자, 16장 19절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하셨죠. 자, 18장 18절로 와보세요. 읽어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희야, 너희.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교회.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해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동행, 예수님이 가신 뜻 동지,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같이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같이 하고. 그럼 예수님 그 일이 뭐야?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거든. 그래, 오늘 이야기는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른 자를 찾는 과정에서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예의거든요. 근데 참 무거운 얘기야. 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 있는 자에게 교회를 보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고 있어요. 20장 2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그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 가리키는 거지. 16장에서 세우신 그 교회, 천국 열쇠 가진 그 교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개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보낼 때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고 예수님이 동지, 동행, 동역을 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면 교회에도,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갖고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동지가 되고 동행하고 동역을 할 때 그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가 보여져요. 나타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동역하는, 아버지와 동역하는 장면인데, 자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 동지 동행 다 나오고 있죠. 아버지와 같은 뜻, 그거 위에 오셨고 그거 위에 기도했고 그거 위에 그 길을 갔고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어요. 8장 29절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기 우선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예수님 믿음의 모습이죠. 동행, 동지, 동역하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른 척 했어요? 아니잖아.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게 권세의 근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나사로 살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그 말 듣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럼 나사로가 40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오라 하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못 듣고 나왔어요. 듣고 나왔으면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그래 안 그래? 죽은 자가 이 말을 듣고 나왔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듣고 나왔다면 나사로는 그걸 어떻게 들었어? 아버지가 먼저 그 말을 들은 거야. 응?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듣고 나사로를 살려놓은 거야. 살린 다음에 나사로가 죽은 자가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열린 문, 무덤 문 열린 대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문 열어놓으라 그런 거지. 나사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주님의 기도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혀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해봐요. 동지가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난 너 믿을 수 있다. 네가 뭘 구하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19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교회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교회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일,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한 얘기냐? 15절 읽어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까지. 요 말씀만 갖고, 뭐 그 뒤도 그렇지만 요 말씀 하나만 갖고도 이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 이 15절의 배경, 15절부터 17절까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에는 첫째는 너, 예수님 보내시는 네가 가서라, 너 가라 그러잖아요. 가야 하는 너. 또한은 이 사람이 가는 대상인 형제, 내 형제. 또 하나는 너와 그 형제 사이에, 네 형제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뭐냐. 요 세 가지가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두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두세 사람 속에 한 사람이야. 3인조 속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인조가 세 사람, A, B, C가 뭐 있다면 A도 누군가한테, 그 A의 형제한테 가고 B도 자기 형제한테 가고 C도 형제한테 가는 그런 구조예요. A만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세 사람 속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셋이 다 가는 거야. 자기 사람들한테, 자기 형제한테. 그럼 이 형제는 식구를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형제는 신자를 가리켰어요. 신자, 믿는 자.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한테 가는 거야.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가 찾아가는 그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 죄의 사건이 있어. 죄를 범한 거야. 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주님은 나보고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야. 이게 배경이야. 그러니까 15절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굉장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돼. 이게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래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가라는 말, 가라는 명, 가서 우리말로는 가서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 그 원문으로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명령문.

너희들 가라. 가라야 가라. 그 다음에 권고하라. 권고하라가 명령이야. 가라는 휘파고 권고하라는 엘랭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들 둘 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인데 뉘앙스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요. 그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너만 1대1로 비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한테, 그 형제가 너한테 범한 그 죄를 까발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가기 전에 먼저 까발려나. 그러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이 그래서 15절부터 18절, 17절까지는요. 이건 관계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까발리지 말고 비밀리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게 하고 먼저 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나하나 좀 더 차근차근 봅시다. 먼저는 가라. 가서. 이건 헬라어 현재 명령이에요. 헬라어로 현재 명령은 계속 간 거야. 전에도 갔고 지금도 갔고 앞으로도 가는 그런 계속성을 가리켜. 그럼 이 사람이 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갔다는 건 이 형제하고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라는 말을 저 먼 민족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 때 뭐 잃은 자를 찾으라 그럴 때 저 민족 가서 구원하라 그 저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찾으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먼저 가서 자기 일상 속으로 가는 거야. 자기 일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강 건너 산 넘어가서 무슨 선교를 하겠다 그래. 그 말이 됩니까? 자기 일상에서 잃어버린 자도 수두룩한데 그 잃어버린 자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민족을 말도 잘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래. 가라는 거야. 그게 가라가 그래 현재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 죄를 자기한테 죄를 범한 이 사람하고 그 형제하고 나는 지금 같은 울타리 속에서 매일같이 어쩌면 매일같이 만나고 얼굴 마주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죄라는 껄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죄라고 말 안 해도 좋아요. 무슨 문제가 엉켜 있어.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어쩌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고 손해를 주고 손해를 입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돼. 이런 관계가 원만하고 화평하게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꼭 죄가 아니라도 좋아. 자, 이런 관계 속에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말. 말로 상처를 줬어. 모욕을 줬든지 말에 문제가 있고 하나는 돈에 문제가 있어. 돈 구워줬는데 안 갚아. 갚기는커녕 또 빌려달라 그래. 안 주면 물귀신 될까 봐 또 줬어. 또 안 갚아. 또 달라 그래. 돈 문제, 말의 언어의 문제, 말과 혀의 문제,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묘한 얘기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성의 문제, 성. 교회 안에 성범죄, 성추행의 문제. 돈 문제, 성 문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좀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한 몇 주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할 거니까 일단 그건 접어두고 말의 문제 하나만 갖고 상처 주고받은 그것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 죄를 범하거든 했지만 죄를 범한다는 말, 그 자리에 그런 문제를 넣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상처를 줬어. 상처를 받았어. 저 사람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그러면 얼굴 보고 생활은 하는데 관계가 깨끗할까요? 깨끗할 수 없지. 피해를 입은 그런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모욕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꽁 하고 있든지. 꽁 하고. 혹은 앙심을 품어 이제. 앙심. 어디 두고 보자. 너 내가 반드시 갚는다. 앙심을 갖고요. 심지어 또 어떤 생각? 복수할 생각을 해. 그냥 얼굴은 매주 봐. 매주 일 보고 같이 일도 해. 뭐 찬양대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교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무슨 봉사도 같이 할 다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속은 어때요?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는다. 그 앙심. 그러니까 그 작은 것 하나가 풀지 못하고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의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두쪽 나기도 하고 우리는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러죠. 안 보려고 그래.
저 사람 있는 곳에 나 안 가.

0: 하고 나 있는 곳에 저 사람 안 오기를 바래. 상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고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권고하는 마음은 용서한 마음이야. 응? 아직도 꽁하게 있는 그런 마음이야. 다 풀고 가서 얘기해,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15절 그 앞에 상반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그게 뭐냐 이거지. 그게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용서하려 오셨잖아요. 용서를 위해 오셨고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시면서도 너도 용서한 마음으로 가서 그에게 말하고 권고해서 그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3인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줘요. 3인조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3인조 하자고 초청하는 그 권함 자체가 그 형제를,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는 것일 수 있어요. 자, 3인조 이야기를 주시는, 3인조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통찰이고요. 그럴 때 이제 18절부터 교회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사람이 두 사람이 19절에서 합심이 되는 거야 이제. 그죠? 전에는 벽이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딱 합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룬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3인조 교회의 그 비전과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지. 20절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갈 때 한 사람이 가지만 누가 함께 가는 거야?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있지만 또 누가 거기에 누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이 같이 가시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권고하는 걸 듣고 인정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다 살아나고 다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3인조가 가려는 길 아닙니까? 3인조가 모일 때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찾고 그렇게 또 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했는데 죄를 범하는 그 형제는 누굴까? 그가 잃은 자인데 그 잃은 자가 누굴까? 이거 깊게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가 바로 자기는 아닐까? 너라고 하는, 너가 가서 그랬는데 그 너가 이 형제는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한테 상처 줬다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 너도 그와 같이 누군가한테 상처 줘서 너도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에게 누군가를 보내고 있진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에 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뿐이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각기 자기들의 길을 가고 이익을 쫓아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지만 늘 반대의 생각과 교만과 자기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는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여 주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목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 가정과 학교, 교회와 일터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지치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등불이 되게 하시어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서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오니 능력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 재물에 각을 뜨는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의 울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의 이치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춰진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예배의 연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를 통하여 울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육체의 연약함과 외로움에 지친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과 헌신과 필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0절,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시험하는 자 마귀는 아담을 거짓말의 올무로 낚아서 죄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하신 왕같은 제사장, 신같은 제사장의 통치권, 권세를 도적질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면 하는 형상을 가지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이나 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노력을 해도 성경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시대를 성경 안에서 환하게 보고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재앙도 사용하시고 빛도 또 구원도 축복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초등학문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유익한 것들 뿐이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지식 그건 아니잖아요. 마귀는 항상 거짓과 속임수로 육체적 존재가 된 사람들의 탐심을 제물로 받아먹고 살이 찝니다. 자기 체제를 이루어요. 마귀의 체제. 지금까지는 부분 부분 자기 체제를 구축했어요. 대리 통치자들, 마귀를 꼭 빼다 박은, 항상 그래서 절대 독재자는 신이 되잖아요. 마귀를 꼭 빼닮은 독재자를 세워가지고 반지옥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돈 더 줄게, 먹을 거 더 줄게 이러면은요 솔깃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땅의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 신같은 제사장으로 땅에 대한 대리 위임 통치를 명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고,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가장 도둑같은 왕이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뻔합니다. 마귀는 등 짜시고 배부르고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귀 영화, 만사 영통, 무병장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거기에 다 우상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점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될 거거든요. 하나 되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오시기 전에 점점 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올무가,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세상 시스템 위에 올무를 찢어버리고 그 위에 있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참된 분하고 진리이신 분하고 비진리고 거짓말쟁이고 가짜 왕이고 가짜 신인 이 피조물 그룹 천사장 피조물 사이에 지금 바둑 두는 게임이 벌어졌는데, 우주적 바둑, 거기에 결정적인 우주적 바둑에 승기를 잡는 바둑이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의 한 수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역전시키는, 마귀의 모든 속임수를 역전시키는 신의 한 수예요. 이거를 골수에 새겨넣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가르쳐야 돼요.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의 이 매트릭스, 이 사슬을, 새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위가 위임되어져요.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으로 인간의 모든 세대와 역사 속에서 군림해왔던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셨습니다.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십자가는 종교적 용어거나 목걸이 용어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창조,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피조물, 영원한 생명 누리는 피조물, 새세토록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동산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안에서, 그 피로 맹세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그런지 여러분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각을 넘어서 오실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의 왕국도 옵니다. 이 세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판에 각인시키는 노력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자체가 미혹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올무가 완성되기 전에 열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뭐냐? 의입니다. 의. 이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다 죄가 왕노릇 하는 세상이에요. 약간 뭐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믿음으로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능력인 의, 그 다음에 평강. 이 세상 평강한 세상에 안식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는 세상이에요. 전 세계 보세요. 다 평강하느냐고 묻잖아요. 그거를 한국식으로 안녕하십니까? 근데 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용어로 보면 샬롬이 샬롬.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평강도 하늘에 있고 의도 하늘에 있고 희락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이뻐지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뭐 항상 기뻐하라 가르치는 거 지가 우울증 걸려버리는데 뭐 하늘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의와 평강이 우리 마음의 나라에 임하면 자기 체제의 위협을 느낀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를 빼앗아 가요. 예수 믿어도 믿음으로 어렵다 안 하고 지가 자기 의를 세웁니다. 평강을 뺏기고 늘 막 예수 믿어도 인상 쓰고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늘 막 이렇게 찡그리고 찌버려요. 늘 남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희락, 더더욱이 기쁨, 희락, 신앙생활 누리지를 못해. 왜 열심히 사역하던 사역자들이 막 타락하거나 직분자들이 더 이상 막 안 하고 이렇게 처져 있거나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희락이 즐거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즐거워해버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은혜 주신 이유는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기쁨의 교회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래 하나님 나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과 안식과 이게 풍요가 임하면 반드시 불화살로 쏩니다. 요새는 불화살 정도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기관총, 불미사일을 쏴가지고요 공항에 빠뜨리고 막 패닉에 이르고요 변질되고 엉망진창이도 흉악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건 누구 뜻입니까? 다윗이 왕 된 건 자기가 하고 싶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으로 온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면 장차 오실 전쟁에 능하신 왕, 십자가로 온 인류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이 마귀의 군대의 대장 마귀를 머리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그 예고편을 땅에서 모델로 보여줘야 되니까, 모형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지 어때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블레셋은 뭡니까? 또 다른 이 세상의 우상신을 섬기니까 옆에 있는 나라나 누구 잘 되면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그죠? 이웃교회 막 부흥과 행복은 나의 막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아직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불 지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야, 저 가만히 두면 우리를 공격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때요?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의 세운, 잠시 동안 모형으로 세운 제사장 나라를. 이와 같이 사탄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마다 불화살로 쏘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전쟁터를 바알 브라심, 강한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난 당하고 이런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세상에 대한 물을 빼고 세상의 정욕을 빼고 육체의 정욕을 빼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실 새 세상, 오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복받고 잘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것만 딱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바알은 가라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우상이고 풍요와 권력과 성공을 약속하는 거짓 신입니다. 비 내리게 해주는 신이에요. 농사 짓는 사회니까. 바알신, 바알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저도 예수 빼놓고는 다 믿는 집에 장남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은 성공신, 출세신, 돈신이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빌었는지 보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고 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안 되니까요. 빌지도 않아요. 그냥 요새 점점 그래 돼 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요, 바울이 빌립보 탄식을 다 자기 일을 위해서 막 철학이도 금식기도 막 열심히, 자, 자기 왕국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하면은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 인정 안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중에 다 드러난다고요. 그것과 합성으로 브라심, 브라심은 돌파한다, 무너뜨린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워지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바알신, 그 경배의 보좌의 경배 자리가 수정같이 막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세대 농사니까. 거기에 막혀있던 댐이 하늘 문이 열리니까 막 비가 막 홍수가 막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알의 이제 다윗의 심령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심령이 흘러가지고요. 이게 우상이구나. 바알 신이 우상이고 아세라가 몰래기다 우상이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완전히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바알 브라심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마귀의 거짓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다윗과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의 우상들을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알 브라심이에요. 그리고 참된 승리와 번영과 영생의 복과 축복은 기쁨은 오직 사람으로 하늘의 보좌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구나, 그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날도 바알로 불렸던 마귀는 잠시 바알로 불렸죠. 지금은 또 다르게 불려요. 성공이다, 아이돌이다, 권력이다, 뭐다, 쾌락이다,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고.

딸이다 할 것 같은 이런 걸로 여러분 한 방에 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특히 지도자들, 예수 믿고 지도자 있는 자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1초도 방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런 거 경험하는 분 있을 겁니다. 막 집중적으로 그저 막 뜻대로 안 되고 막 그저 막 더 원통하고 쓴풀이 돋아나고 이런 분들은요, 지름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뭐 새로운 거 하려면 막 싸우더라고, 성도들끼리. 내가 해야 되고 지가 해야 되고. 그 왜 그러냐? 덜 죽어서 그래요. 지름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달상 장로님의 용어로 말하면 덜 죽어서 그래요. 완전히 죽은 지렁이는 꿈틀대지 않습니다.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들깡거지 앞에서도 양같이 되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못난 자아를, 육적 자아를, 육적인 생각을 충동질해 가지고 막 삐져나와요. 그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말씀 모르면 성깔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귀한테 놀아나는데 우리가 이제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오늘 그거를 배워보실까요? 배워보십시오. 저도 정말 힘들게 고생고생 해가지고 터득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지름길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터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00원도 안 받아요. 그냥 지름길로 터득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는 모든 시대와 인간 역사에 역사했던 바알을 밟아 이긴, 마귀를 밟아 이긴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 새로운 우주 새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사망을 밟아버렸으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여러분 사망이 없고 통곡이 없고 죄가 없고, 예? 영원한 기쁨과 다스림만 있는 나라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세상에 야바했군요.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뭘 바꿔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탈퇴해보고 이러면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들여다보시고 그가 위에 계셔, 위에 것만 쳐다보세요. 위에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속지 않아요. 세상은 요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지경 만들어 놓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돌지 않아요. 딱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더 흔들리고 요지경이고 막 이렇게 암 유발 사회, 분노 유발 사회가 되더라도 오직 위에 계신 그분만 딱 붙잡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수치를 당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 분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바알 브라심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살펴볼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 뭐 골프 치는 분들은 골프 하나 배우고 바이올린 하나, 오늘 플루 너무 잘하죠. 뭐 악기 하나 배우고 탁구 하나 치고 테니스 하나 잘 치고 뭐 하나를 배워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목공 하는 분도 그렇고, 그죠? 처음에는 막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든 것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돼요. 탁구도 탁 스매싱이 돌아가고요. 플롯도 너무너무 안 되는데 다다다다 비리비리비리비리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정경화 씨라고 아십니까? 우리 저 집사님 경화 씨 말고 그 저 바이올리니스트 할머니 바이올리니스트 70이 넘은 뭐 그분 10대 20대 때 하고 천재였잖아요. 지금 70이 넘은데도 3시간 넘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러는데요, 이게 완전히 즐기는 거예요. 이분의 그 점점 노쇠해져가지고 그게 자기의 구원이고 탈출구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성경 들여다보고 예수 예수 생각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일 좋은 양식은요, 말씀의 양식입니다. 이거 잘 먹고 이걸 잘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터득해야 될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기술이 예수 잘 믿는 기술입니다. 이거 하나만 배우면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여러분 울거먹는 거라고요. 아, 이거 좀 투자해 보세요. 해볼래요? 할렐루야. 첫 번째, 바알 브라심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했지요.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주의 영원히 흔들리는

리전은 가장 높은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거기에 보좌에 합당한 것이 우리 마음의 왕자와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계속 합했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모든 걸다 뜻을 이루고 나서 육체인 것을 알고 마귀의 음란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한번 크게 거짓말의 영에 넘어가 엉망진창이 됐지만은도 그건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윗의 왕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말이죠, 자신의 마음의 왕자, 자기가 왕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왕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전쟁터로 지금 나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요새 기도를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웬만큼 뭐 고생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살만하니까. 그럼 뭘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구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실 잘 만들어 놓고 뭐 새벽 기도 뭐 해도 뭐 주중에 해도요 다 이게요 싫어요. 점점 또 어때 성도를 싫어한다고 그냥 주일 예배 하나만 달랑 둘까요? 편안하게 나머지를 문화행사하고 활동할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준 유럽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잖아요. 미국도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한국은 140년밖에 안 됐는데 만복의 은혜를 여러분 잘 대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한번 와가지고 뭐 대접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옳은 시대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영광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지만 전쟁에 능한 왕이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전쟁, 뭐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옛날에 우리 뭐 6.25 전쟁, 모든 전쟁은요, 또 뭐 정치적인 뭐 권력 투쟁이니 뭐 모든 전쟁은요, 경제 전쟁도 그렇고 전의 전쟁도 모든 전쟁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탐심의 재물을 받아먹고 역사하는 우상신들과의 전쟁의 반영일 뿐입니다. 영적인 세력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참 생명의 영이신 진리이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이 거짓 우상신들과의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몸도 부패했고 우리의 마음도 만물보다 부패해진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썩어질 몸과 마음을 전쟁에 능하신 참신 썩지 않는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함께 이거 안 하고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의 권능을 잠시 맛볼지 모르겠어요. 황홀경 속에 지속될 수 없습니다. 계속 마귀의 체제 아래 어둠 아래 눌려있는 거, 짓눌려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이 담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육체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즐거운 대로 흐릅니다. 그런 걸 또 플러팅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편안한 길을, 십자가 없는, 특별히 십자가 없는 길을 제시해요. 종교적이니까 거기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데 몸도 막 그걸 헌신해라 그래요. 마음도 맡겨드려야 돼요. 마음도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부패해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잘 믿다가 타락하거나 변질되거나 아마 딴짓하는 사람 보고 환멸 느끼고 분노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분노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다 죄인의 개수지. 자기가 죄인의 개수면 남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나도 왕년에 그랬지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재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참 꼬입니다. 자기가 말을 씨를 뱉은 대로 그대로 다 갑절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씨를 잘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빌어먹으려면 빌어먹습니다. 이 문디자서가 문디됩니다. 여러분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문둥병 같은 죄인의 개수였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말 애기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는 정말 잘될 거야.
좀 갖춰라.

가출하고 방황하더라도 니 그래 가출하고 방황한 사람 다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 이렇게 대사를 치기를 축원합니다. 드라마 제가 써드릴까요? 사람과 전쟁.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빙자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 권세, 탐심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바알브라스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이게 돌파예요. 바울도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요 마귀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의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한 나라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신민들을 통하여 경배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올무입니다. 마귀 올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온 천하를 미혹해가지고 이 세상과 육체의 소망을 두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다 굴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전대와 배낭과 칼을 만들고 천국 새마을운동,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영혼이 잘 살게 된 가치로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방식으로 열방에 천국 새마을운동을 후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가면 뭐 배워야지.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앞서가더라도 다 공허하고 우울하고요 한계가 있어요. 우상신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영혼이 성전이 되고 영혼이 좋은 마음밭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왜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깊이 깊이 읽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마음의 왕자가 일치되도록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위치, 즉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위치 위에 있는 하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영적 상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 치면 보세요, 또 이 제공권 또는 높은 고지를 점령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어둠의 진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거를 우리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도록 방해합니다. 낙심하게 의심하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한 순간부터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연단과 시련을 받을 끝까지 기도하면 주의 마음으로 연단되면서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열려요. 생수가 터져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돌파구를 열면 그 다음 다 따라와요. 이게 첫 열매고 장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이 홀로 가는 과정에서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기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골수에 넣는데 전 40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 특급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역전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닮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울분들은 여러분 기쁨으로 하늘의 의식으로 성령의 의식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군대의 진지 아래에서 육신의 생각에 묶인 채로, 세상의 생각에 묶인 채로 싸우면 결국은요 뭐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짓눌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 탈진하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탄식합니다. 쭈여 이러고 있습니다. 돌파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권능으로 옷 입게 되면, 그걸 옷 입어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위에 있기 때문에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게 돼요. 영적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위아래 위아래 이거 널뛰기 그만하시고 항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않고 빛의 갑옷,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갑옷, 말씀의 갑옷을 입고 위에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큰성 바벨론 시스템 위에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가르침들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도록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다 육에 속한 육체 훈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밟아 이겨야 됩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아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와 다윗의 왕자가 일치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다윗은 말년에는 헤매버렸잖아요.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합하여 일치되는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어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웬만큼 적당하게 하고 나에게 좀 위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죽기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별로 없어요. 믿음의 대장부가 다 죽는다 그러고 보면은요 어디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분량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강요하지 마. 은혜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은 뭐냐?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분량이 그 사람은 여러분 순교의 분량인 거예요. 우리 뭐야 요르단에 선교사 가신 이 선교사님, 자기 제가 장신대 그 겸임 교수로 강의 가는데, 아 목사님 자기는 순교 현상 했다 그래. 아 나는 살고 싶다 그러지 마라. 저 이란 지금 전쟁 난 나라 가고 아 얘 좀 힘들다 그러지 마라. 없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 금식해 가지고요. 그 자리 없는데도 일주일 금식해서 아 참 왜 이러나. 그 서울에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오겠대. 그래서 아 이 자리 없다 오지 마라.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텔레비 보고 그냥 이게 한 번 더 기말고사 이제 채점하러 올라가는데. 테레비 오른쪽에서요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금식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근데 아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게 그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저나 여러분 못 가잖아요. 우리 분량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분량을 너무 넘어서 버리면 안 돼요. 영적 교만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순교하고 말로는 다 하지만은 여러분 다 못합니다. 우리 분량이 있는 거예요. 딱 거기서 락이 걸리잖아요. 그런 여러분 다 바울이 될 수 없고 다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왜 우리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원수를 이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음같이 하늘에 큰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인데 이게 우리 마음에 흐르는 성령의 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 제사장과 12지파의 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참된 경배를 들으니까 촥 하고 이게 오랫동안 닫혔던 숨은 소양강 댐이 촥 방류가 되잖아요. 이거 어때요?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어때요? 이 세상에 그 가라안 땅의 모든 잡신들 중에 제일 센 놈이 우상신 바알신 아닙니까? 물질신, 재물신, 성공신, 축복신 이게 다 우상들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 브라심의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에 그분이 죽어 부활하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수 생짜도 꺼내지 마세요. 물 마시는 생수는 하고요 늘 모음 자기 걱정이나 하지. 그러나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열리면 어려운 것처럼 이 기술을 이 믿음의 방식을 터득하면 그때부터는 역전이 시작돼요. 우리가 위에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생수가 솟구쳐 나와요. 내게 강 같은 병아 네 배에서 네 마음 깊은 곳에 왕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로는 바보고 미련한 짓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한풀이에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장군 바울은 이 승리의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영적 군주들을 말해요. 이 귀신들 중에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군주들을 말해요. 이들을 무력화하여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적장 사탄은 우리의 대장 예수를 못 박으면 끝장난 줄 알았어요. 사망에, 사망밖에 할 수 없는 자니까 맨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죽었는데 끝장났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실 분량이고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죽으시고 분량을 다 이루고 나니까
부활케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우리 그 영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이 그리스도 영의 권능이 된 거예요. 이걸 옷 입고 승리해야 되는데 부활하시니까 어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의 어뜸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권세를 위임해 줄 수 있는 권세자가 되고 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막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누가 정말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마음이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왕국을 회복하실 때 자기 마음하고 맞아야, 그래야 자기 마음 일치되어야 왕권을 물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철장의 권세를 위임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지어다. 저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이 철장의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세가 임하라고, 처절명의 권세가 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와가지고 뭐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뭐 별로 대단한 희생도 안 하면서 뭐 생생나는 이런 거 싫어요. 기꺼이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승리와 영광의 길이란 것을 우리 온몸으로 우리 존재로 가르쳐야 돼요. 은퇴가 없어요. 120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 적장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삼아요. 마치 전쟁에 이긴 로마 장군이 환호하는 열광하는 로마 시민들 앞에서 적장을 쇠사슬에 꽁꽁 묶어가지고요 구경거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며 행진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놈은 지금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탐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허락하는 거예요. 솔깃해가지고 쉬운 길을, 십자가 안 지는 길을 허락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 여러분 그 마귀의 플러팅하는 셀프톡 영어로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십자가에 돌을 여러분 마음에 골수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생명수가 흐르고 바알브라스인 모든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줄 세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이걸 다 쏟아버리는 진짜 참된 경건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가 이것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에게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데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꺼이 지난 10년 이상 이 대가를 지불하면 돌파해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권세의 상속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강한 원수를 무장해제시킨 주의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말이 다 정해진 전쟁에 참전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십자가로 이미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과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윗과 예수님처럼 그 모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히기 싫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교만대로 살고, 이게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대로 형성되어 왔던 우상 숭배의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꺼이 주와 함께 날마다 초기화해 순간순간마다 못 박으면 처음에는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가다 보면 사막에 강이 나와요. 강물이 흐르면서 광야의 길이 떨려요. 할렐루야. 바울은 바알브라심 주님의 부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주지 말아요. 헌신하지 말아요. 다툼 따시고 배부르고 즐거운 거 다 시절되게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지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보세요. 그럼 더 건강해져요. 너희 지체를, 우리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로 드리는 거,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재물로 드리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알브라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세속화에 한국교회도 쓰나미처럼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역전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이어졌지만 결론은 연합군의 승리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의 왕권을 놓고 이 세상의 권세를 놓고 마귀가 하나님하고 지금 바둑을 떴는데 십자가로 신의 한 손으로 장군, 그래 장군,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올라가서 다 게임 끝났어요. 다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력화시켰어요.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떨면 안 돼요. 왜 떠느냐 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육체로 느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줄기차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 아닌 보이다 줄기차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재물이 되었다 생각하고 줄기차게 외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당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의 시대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제사장적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흘러가야 되고 열방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마귀의 군대 귀신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불법적으로 날뛰는 게 점점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이 땅에. 왜냐? 사람들 다 탐심을 따라서 다 지금 뭐 첨단 기술과 이걸로 다 돈벌이에 지금 다 미쳐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은혜의 진검성도 십자가를 달겨지고 값비싼 은혜를 지고 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수의 통로로 쓰신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오는 블레셋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실체가 없이 막연하게 생기는 두려움과 공허감과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일 수도 있고 마음을 진누르게 돌덩이처럼 누르는 그런 낙심과 죽음이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즐거워 좋은 양식으로 먹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옷,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위에서 뱀과 전갈의 시스템, 불의의 재물 시스템 위에서 원수를 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포항이 열방 가운데 제세장적 비전을 선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리, 또 대한민국에서 내셔널 스탠다드 시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기를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방의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들이 이 뜻이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와서 주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알브라스임의 승리를 이 원리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노예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처럼 짓눌려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 있는 부활의 영의 권능의 갑옷, 부활하신 약속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밟아 찢어 이기게 하옵소서. 뱀과 전갈을 밟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바알브라스임의 승리가 나타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0: 산을
1: 예수 산을 옮기신
0: 일곱 산은 다 옮겨줄 지어다
1: 내 주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0: 하나님의 뜻을 받자는 열두 산이 세워질

0: 여러분 두 손을 다 가슴에 모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죄와 사망의 분열과 다툼 속에 길들어져 가서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매트릭스, 이 마귀 얼굴을 찢어버리시고, 아멘, 가장 높은 어둠이 조금도 없고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에서 군림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깨어 근신하여 온 천하를 미혹하려는 마귀의 올무 시스템을 깨뜨리고,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부터 손주들까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하나로 정결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그 달에 하나님 아버지 다 처음 익은 열매로, 잘 익은 열매로 주 앞에 추수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이 도시 포항, 6.25 전쟁 때의 안강, 낙동강, 포항 최후방어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탐심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1: 아멘,
0: 참된 생수의 통로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는 바알브라스림 면회가 있을지어다. 바알브라스림 면회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이 공중의 거세자원자를 파쇄하며 바알브라스림 면회가 있을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 더 놀랍게 가속화되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역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유와 아픔과 상처는 씻겨져 나갈지어다.
1: 아멘.
0: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를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이거 물건의 돌파가 나타날지요.
1: 아멘.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많이 간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지체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잘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고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밀릴 건지 다시 반전해서 밀고 나갈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밀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말씀의 영향은 전혀 안 받아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 생기는데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저를 살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제 책임이 크겠죠. 그러나 제가 양심에 부끄럼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는 공동체가 죽고 사는 문제임을 알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건데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문제는 많겠지만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으니까 뭐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지 않는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수준을 본인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여기까지만 하겠다. 본인이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식과 수준을 내가 정하면 말씀이 당연히 안 들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든다면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한다는 자체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게 뭔지는 제가 수련회 때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왜 문제가 됩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일단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봐서는 지워진 시간이에요. 사라진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결산하면 그 대목은 그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다른 말은 기회를 사라.

0: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기회를 사는 것이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지워진 구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식을 정해놓고 말씀의 귀를 닫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구간은 지워집니다. 지워진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만 불순종함으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했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날이 길지 못할 거다. 기회를 놓쳤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또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광야 1세대도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못 들어갔죠. 죄에 빠진 유다 백성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섰어요. 그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안 들었어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회를 산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회를 샀어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돌아갔습니다. 기회를 샀어요. 모세도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기회를 산 거지요. 여호수아도 순종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여리고 성을 순종하며 돌았어요. 기회를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심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불순종이 굳어져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소규의 경일기 같습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상관없어. 그냥 자기 길로 가요. 이건 개인의 인생의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의 위기라고도 봐야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난주 도아지라 교회의 변질되고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1: 여하튼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0: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영적, 육적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는 교훈인데 이거는 교회가 지킬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어요. 이 말은요, 약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옳다고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순교의 각오로 주님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은 칼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모압의 축제에 초대받아 밥 한 끼 얻어먹는 사소한 것에서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함으로 무너졌는데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까요? 니골라당의 교훈. 여러분 물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사제와 음행을 하고

0: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게 엄청 충격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충격일 수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만몬 신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포중침 공동체를 향해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는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인데요. 고난을 이겨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애틋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투옥과 순교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AD 57년에서 58년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이죠.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지내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재판 결과 무죄로 석방이 되어서 62년에서 64년경에 그는 아시아와 서바나, 스페인이죠. 마지막 전도여행을 떠났고 이때 집필한 서신이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레데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디도서를 기록해서 목회를 격려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네로 왕제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서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바울도 체포됩니다. 그래서 마메르틴 감옥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최종 사형 선고를 받고 AD 67년경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함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잔을 마셨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그의 유언과 같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죽음의 임박함을 직감하는 노사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묻어있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무게감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기질을 알고 있어요. 소심하기 때문에 쉽게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자꾸만 식어져 내리는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사의 물을 다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0: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얼마 안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을 본인이 직감하고 있어요. 그 즈음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

0: 편지 속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다. 이 말은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도가 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는 사장, 부장, 전문인, 직장인, 뭐 교회 안에서 목사, 집사 이런 정체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정체는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위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비굴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체를 갖고 있어야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되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뜻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너의 인생 붙드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0: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았어요. 길렀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실한 제자로 자라 있었던 디모데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을 시켜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순교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바울은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디모데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근데 정말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을 압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잘 기가 죽고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걸 깊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서성이자 영적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어요.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이렇게 말해요. 보고 싶다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살아있을 때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졌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와라 말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관계는 하늘이 내린 관계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관계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염려하고 보고 싶은 기도해주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여기 앉아있는데 남처럼 상관없는 존재로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연결되고 삼겹줄이 되고 오겹줄이 되는 관계의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관계 누릴 수 있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있죠? 그냥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준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0: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해요. 우리 주님에게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1: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0: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염려로 밤낮 중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디모데야 힘내라. 참 아름다운 관계죠. 두 사람은 아비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주변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떠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0: 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푸념과도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줘도 바빠서 못합니다. 아니 나 이런 일이 있어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랬는데요.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늘 기도하고 이 디모데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모두의 목장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1: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0: 바울은 4절에서요. 너 보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디 미사일 요구보다 바울의 진심이 담긴 얘기입니다. 너 너무 보고 싶다. 나는 네 눈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의 눈물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요. 설교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가요 끌어안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바울은요 그때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심한 성격인 디모데는 너무 젊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 박해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교회를 디모데가 끌고 가야 돼요. 이 사역의 무게감. 그리고 영적 아버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으로 보여요.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울었어요.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기본으로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아름답게 연결되고 보고 싶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 관계로 엮어진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1: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0: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아.

0: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은 내 배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있었는데 나는 그 믿음이 네 안에도 있다는 걸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 들러서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말렸어요.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루스트라에 있는 사람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1차 여행 때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가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을 걸로 봐요. 그리고 2차 때 바울이 루스라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때 할머니와 로이스와 유닉에가 디모데를 복음사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써달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루스라에서 1차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것을 로이스와 유니게가 봤나요? 못 봤나요? 다 봤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자기 아들과 손자를 맡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우리 아들, 우리 손자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렸어요. 바울은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에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는 네 안에도 있다는 걸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이스와 유니기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을 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부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못 보낸다고. 선교사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더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가 지금 힘들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불씨가 있다는 걸 확신한다. 디모데야, 네 안에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네 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한다. 얼마나 큰 경력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0: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전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안수를 했어요. 장로의 회에서. 그때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은사의 불이 꺼졌다. 나는 다시 그걸 붙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네 안에 불붙었던 그 은사 꺼져버렸지만 나는 다시 불붙이고 싶다. 불일 듯하게 한다는 헬라어는요. 아나조 피리오라는 말인데요. 불을 다시 지핀다. 불을 다시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약해지고 열정이 식어가고 믿음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저절로 타오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두려움에 떨면 이 은사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두르면 꺼진 불이 붙어야지 여기만 두르면 두르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 꺼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중에도 은사의 불이 꺼진 사람도 있고 꺼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불이 꺼질까요?

0: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가 만든 길을 고집하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은사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씀 무시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사라집니다. 대신 생겨나는 것, 원망, 불평,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교회가 싸움터로 변합니다. 관계 깨집니다. 권위를 무시합니다. 질서가 무너져요. 불 꺼진 교회는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자포가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요, 교회는 자포갑니다. 성령의 불이 식어지는 근본 원인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성령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가면서도 우리의 착각이 삼손처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힘을 떨치리라. 힘이 없어요. 불 꺼지면 사역이 힘겨워집니다.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꺼진 상태에 적응하는 거예요. 식어진 상태에 적응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고 식어진 상태가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응을 해요. 그 불이 없는 상태를 정상으로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상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이상해요. 고난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하는 게 이상해요. 예배 중에 크게 아멘하면 쟤 왜 저래? 이런 표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면 정상으로 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정상, 성경 안 읽는 게 정상, 예배 빠져먹는 게 정상.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혹시 영혼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순종이 없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과 용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나의 노력 그 이상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는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노력한 만큼 거둬지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하나님 없어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노력하는 만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0: 디모데가 안수할 때 받았던 열정이 왜 식었을까요? 왜 식었을까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수할 때 받았던 그 열정이 열정을 식게 만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디모데 몸이 약해요. 나이도 어려요. 대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 그 다음에 네로의 핍박이라는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위축이 돼요. 그러면 고난이 따르는 복음 전파를 주저하게 돼요. 바로 지금 디모데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위축된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면 은사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꺼진 이 불, 불 붙여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역동적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는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인데요. 자,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러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디에 영향을 더 받아야 돼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거는 영향을 안 받고 두려움 영향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마음, 능력이에요. 능력은 인간의 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인데요.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상의 비난과 핍박 앞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이 내면의 힘을 다 포함하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아멘!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 걸을 수 있나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어요. 달라고 하지 말고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이미 내게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한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이죠. 이기적이죠. 헛된 영광을 추구해요. 효율을 따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관계 끊어버리죠. 좀 회복 안 되면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사랑의 불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뭘로 극복합니까? 한계 어떻게 넘어갑니까?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준 게 뭐예요? 세 가지만 일단 의미는 아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비난과 갈등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정적으로 맞서고 싶죠. 문제를 해결할 때 절제하는 힘이 있으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요. 화가 나거나 낙심이 될 때 이 감정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절제.

0: 이게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있단 말이에요. 절제가 사라지면 유혹에 빠집니다. 절제가 사라지면 객관성을 잃어요. 절제가 사라지면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절제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나면 두려움이 몰려나가요. 이 마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불이 다시 붙는 거예요. 입을 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가장 뚜렷한 증표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거예요.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의 길에서 변하지 않은 영혼이 있죠. 절망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세대 보면 진짜 절망스럽죠. 인간적인 한계를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랑, 상황과 사람을 향해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감당하고 계속 달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살아나면 불다시 붙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령의 불, 주셨던 은사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살아나고 불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여러분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아보세요.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면 기형적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1: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0: 여러분, 복음 증언과 고난 감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말한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밖에 바울은 말한 게 없어요. 이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얘기야. 그 말이 되냐, 그게?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저주와 진노의 상징이었어요. 우리 시대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다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로 들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보세요. 뭐가 돌아오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길가에 가서, 학교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는요, 공공장소 혹은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제지를 당하고 신고당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얼마 전에도 학교 앞에 전도했다가 마음 카페인가 떴어. 하여튼 막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18세 미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질까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사회로 변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복음을 직접 말하면 안 되니까 착한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전하자. 복음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세속주의가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고난이 없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변질된 복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행복하려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할래.

0: 한국까지 복음 왔겠어요? 목숨 걸고 전한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속주의와 시대정신을 거슬러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난을 피하고 싶다. 믿지 않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는데도 고난을 거부해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죠. 자, 창조, 인간의 타락, 대속의 십자가 사실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진짜 사실입니까? 복음을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말해야죠. 고난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받고 말해야죠. 아멘입니까? 고난받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의지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맞닥뜨려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식은 가슴에 불이 붙어요. 은사에 불이 다시 붙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바쁜 사람일수록 초시간법과 같이 시간을 잘게 쪼개어 쓰는 시간관리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와 가치 판단 등 효율성을 강조하는 제3세대의 시간관리법은 오히려 사람을 시간에 얽매이게 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시간이 아닌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일 소설가 미하엘 엔네는 어른을 위한 동화 모모에서 시간 도둑인 회색 사나이들의 훔쳐간 시간을 인간에게 찾아주는 모모라는 꼬마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회색 사나이들은 사람들에게 불효불급한 시간을 절약하며 시간 저축은행에 적립해 두었다가 노년에 찾아쓰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었고 여유를 잃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요. 시간 관리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는 찬양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 해적들은 보물상자에 값진 물건들을 넣어둔다. 은행원들은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소장품을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하고 경호원들이 지키게 한다. 그러나 이 귀중한 물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설사 그것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한 물건이나 임명장, 공로패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우리가 모은 것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다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 20절 말씀.

스카 레슬리 브라운의 My Treasure 영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건한 반서, 극동방송 윤하곤 코랄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홍순관님의 저 하늘에는 찬송 들으시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박신화 콰이어의 찬송, 연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하늘에 쌓이는 보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가장 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리셋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각자의 인생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리셋하면 우리가 다시 기회를 얻고 망한 것 같은 인생이 기회를 얻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매일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항상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단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여러분 그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인생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코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가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감옥에서 죽어가던 이 므낫세가 기적적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고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정말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 또는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과거를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고 싶으면 네가 돌아봐도 네 과거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껄끄럽고 남들에게 차마 드러낼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염치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라. 근데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엎드리라는 걸 못해요. 현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 치부를 숨기고 흠 없는 척, 완벽한 척, 내가 고귀한 척, 나를 포장해야만 소위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 포장지에 의해서 평가되는 인생을 살면 정말 우리 인생은 문제없는 걸까?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 베니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날의 일상적인 날씨라든지 오늘 먹은 음식의 메뉴라든지 내가 오늘 입은 옷이라든지 이런 소재로 마음의 상처와 무관한 이야기만 기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기처럼. 그리고 또 한쪽 그룹에게는 자기가 평생 숨겨왔던 지난날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후회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과감 없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그룹의 여러 가지의 지표를 조사했어요. 수치심을 꽁꽁 숨기고 자기의 평범하고 좋은 모습만 공개한 그룹에 비해서 소위 흑역사를 토해낸 그룹의 건강도가 예를 들면 병원 방문율이 50%나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부분, 숨기고 싶은 것 꽁꽁

숨기면 결국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나중에 무너지지만 반대로 내걸 끌었고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했더니 인생을 오히려 회복하게 만들더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꼭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존심을 찢고 내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면 어떤 관계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존심의 가면을 벗고 그냥 맨 얼굴을 보여주면 아무리 최악의 인간관계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존심을 꺾고 맨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성경은 한 비유로 답을 해요. 시골에서 큰 농장을 하고 있던 집안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나 도시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 너무나 서운했어요. 왜냐?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당시의 관념상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상처를 받았지만 자식이기에 유산을 줍니다. 둘째는 신나서 자기 인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도시에 나가 살지만 결국 얼마 안가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고 때마침 그 시기가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는 결국 오갈 데가 없어 돼지만도 못한 처량한 신세가 돼요. 둘째는 뭘 하면 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해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짓들,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갈 때는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눈물 범벅이가 되어 끌어안았어요. 염치불구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는 완전히 리셋시켜줬어요. 성경은 말하죠. 이 아버지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한명한명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꼬라지로 감히 나한테 기도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나에게 그렇게 등을 돌려놓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포장하지 말고 내맨 얼굴로 엎드려 여러분이 인생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므낫세처럼 염치불구하고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지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바지 세우는 거죠. 마약이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바지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0: 감정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맛을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저 1호가 다시 살아났듯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R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0: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랫워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0: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넘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관습이나 또 풍습, 법칙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관계를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든다고 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귀한 소망교도소의 직원들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귀한 분 만나겠습니다. 마카스가 부릅니다. 주 은혜임을.

0: 마커스윅의 주 은혜임을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 들어간다 들어가네 라는 그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그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소망교도소 홍보팀의 김영미 계장님 팀장님이시고 홍보용사 담당의 박성호 주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주 선남선녀가 오셔서 우리 스튜디오가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소망교도소에서 우리 강원국도 방송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 한 2시간 조금 넘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강원국도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극동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교도소를 좀 많이 알리고 또 담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짝짝짝짝짝입니다. 아, 우리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망교도소가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소망교도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설립한 교도소이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교화 중심 민영 교도소입니다. 네. 2010년 12월 1일에 문을 열었고요. 네. 현재 수용 정원 400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0: 400명 정도면 이제 적은 편은 아닌데죠.
2: 네.
0: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오시 이제 수용되는 이제 수용자들 보면은 일반 국영 교도소와 다르게 교정 본부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소망교도소 알림이 나가죠. 그분들이 신청하고 또 어떻게 소망교도소 수용자도 오르는지 그 과정도 약간.

0: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일단 소망교도소는 입소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네. 재범 이하의 분들이 형기 7년 이하, 그다음에 잔여형기 1년 이상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분들이고 그리고 조직폭력이나 마약류 사범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돼서 이제 소망교도소 이송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지원 의사를 법무부에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면접 대상을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명단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명단이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되면 이송 지시의 절차를 거쳐서 소망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0: 소망교도소에 그럼 수용자들이 4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폭이나 또 마약 사범은 오지 않고 지금 여성도 없죠. 그죠?
1: 여성 없습니다. 네.
0: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소망교도소의 특별한 점 있다면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저희 소망교도소는 사회와 유사한 환경으로 비록 담장 아니지만 좀 유사한 환경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용자 형제들을 부를 때 번호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편이고 또 거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식당에서 또 수용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좀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쨌든 교화 중심 교도소다 보니까 교육교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화요문화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뭐 예배, 모교집회, 일요집회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수용자가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변화하도록 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이 담장 안에서의 시간이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저희가 조금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0: 그 지금 소망교도소가 보니까는 이제 기본 시스템 예배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주일날도 뭐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 같은 건 자체적으로 뭐 그 안에 뭐 우리 직원도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1: 네네네, 맞습니다.
0: 선교사님도 그래하고 또 네. 오후 예배 같은 거는 외부 교회에서 네. 뭐 교회나 단체에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행사도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우리 기독연예인들이 와서 또 문화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일기예보 또 뭐 베이비복스 뭐 이런 분 또 와셨고 또 뭐 김종찬 목사님도 오기도 네네네네. 하고 뭐 우리 지선이라는 그 CCM 그 전도사님인가요? 그런 분도 네.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제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수용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망교도 수용자들 중에 그 신앙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위주로 소망교도 소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몇 프로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몇 프로는 아닌지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는 과정에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고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은 100%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네. 절반 이상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있는데 와서 어쨌든 여기서 많은 예배와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경우가 변화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0: 소망교도소 보니까 영성 집회라는 것도 있던데요. 뭐 2박 3일인가요? 뭐 3일 동안 하는 그 영성 집회.
1: 아, 부흥회. 네, 부흥회. 네, 저희는 네. 소망 부흥회라고 부르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있습니다. 네, 네.
0: 되게 뜨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네. 3일씩 진행이 돼서 일반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0: 그럼 오전, 네. 오후, 저녁 이렇게 합니까?
1: 네,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9시까지 진행이 와우. 되는데, 네, 예배 찬양, 뭐 말씀 간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녁에 안수 기도를 통해서, 네네네,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소망교도소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인문학 같은 것도 있고 목회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한 수용자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1: 일단은

0: 교육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신입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소망교도소에 입소를 하면 3개월은 무조건 신입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소망을 오는 수용자들이라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다 거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네. 3개월 동안 그 신입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0: 네네네. 소망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 시기가 되기도 하고 아예 모르던 분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시간이고 신입 교육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가족 안에서 어떤 그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교도소 한국 교도소에서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소망교도소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2003년 여주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범이 됐는데 전국에 한 30 거진 뭐 전국교도 다 인성 교육을 했죠 아버지 학교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코로나 이후로 일반 국영 교도소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소망교도소 유일하게 지금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아버지 학교 온누리인가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0: 아 맞습니다. 네.
1: 거기서 하는 그 팀들이 와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에서 나라가 산다. 또 아버지가 건강해 가정 건강한데 그런 이제 슬로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의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의 그 열심 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라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용자의 1대1 멘토와 멘토링을 해가지고 멘토와 멘티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좀 이제 일반 자원봉사팀들이 그 멘토링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직원들이 그 수용자들을 그 멘토할 때 좀 어떻습니까? 수용자들의 마음의 문이.
0: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하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수용자들을 멘티로 삼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이제 로덴 카페라고 해서 그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또 수용 생활 같은데 또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딱딱하게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공간 또 그 공간이 주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그곳에 상담을 할 때 수용자들이 확실히 마음을 많이 열고 굉장히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공동체성을 키워나가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 보니까 이제 뭐 금방 이제 기도도 해준다는데 우리 직원이 수용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수용자가 우리 직원 놓고 기도하고 또 네네네. 그런 기도도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교도소의 그 카페가 보니까 일반 카페보다 더 포근한 것 같아요. 또 거기 아마 또 커피 티도 먹으면서 뭐 아시 티도 먹으면서 뭐 커피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0: 네.
1: 뭐 에이드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네, 본인들이 저 임의적으로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 먹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신앙적인 상담, 개인 상담, 아파 진로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0: 거기서 목회 상담도 해서 목사님도
1: 네네 저도 이제 네, 한 달에 두 번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이 멘토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영 생활도 이제 안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소망 교도소하고 일반 교도소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면 뭐 우리가 번호 대신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식사도 같은 공동체 식당 안에서 먹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랑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 소망교도소의 또 하나의 자랑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남다른 사명

0: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된 수용 생활,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조금 가까이에서 돕는 데 많이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정해진 근무는 물론이고, 또 퇴근 이후에 저희는 야간 교화 활동이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그런 야간에 하는 교화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 소그룹 나눔을 하기도 하고, 뭐, 글짓기 프로그램, 뭐, 독서 관련, 뭐, 악기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수용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그 우리 야간 프로그램이라잖아요. 이제 국영교도소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근데 소망교도소 정말 자랑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글짓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또 독서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독서 같은 거는 뭐
0: 뭐,
1: 직원들이
0: 책을 읽고 나누는 걸,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직원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악기도 뭐 색소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같이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1: 그러면 이제 악기 배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 음악 좀 알아야 되지, 음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가르쳐주고요. 악보
0: 그런
1: 보는 거.
0: 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 변화는 좀 어떨까요? 처음에 이런 독서와 글짓기와 악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우리 그 형제들의 그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좀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가요?
0: 일단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실력이 느는 건뭐 물론이겠지만 그 가운데 조금 마음을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좀더 열기도 하고 오히려 직원들을 막 걱정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퇴근 못하셔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네. 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있는
1: 그렇죠,
0: 시간들인데 내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걸 수용자 형제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분명히 효과도 있지만 또 서로 간에 그런 생각해주는 마음들을 서로 느끼는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소망교도소가 그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소망교도소는 한마디로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인데요. 먼저 수용자들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을 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교도소라고 하면 흔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격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자, 사회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또 복음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망 안에서는 당장 믿지 않더라도 사실 다 믿고 나가진 않거든요.
1: 그렇죠.
0: 끝까지 예배 참석도 잘안 하고 그냥 정말 전 예배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소망 안에서 어쨌든 찬양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 씨앗이 심겨서 기억이 나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1: 그렇죠.
0: 예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당장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피해자 공감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삭개오 프로젝트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정식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6월 한달 동안 8회기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이 수용자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좀 직시하고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고 했던

0: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변화의 다짐 그리고 보상 어떤 본인의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도 이어지고
1: 그게 참 네네.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거 시큐머 트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좀 약간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무게 또 거기에 대한 자기 인식 변화 또 그런 것을 이제 재발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도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본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도소의 우리 기한 우리 김영미 우리 팀장님 박성호 우리 주인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동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 러브가 부릅니다. 모든 생명들이 소리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부교회 진형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이 만든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복음이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졌느냐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운동선수가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운동선수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풀을 메고 과수원을 잘 돌봅니다. 그 모든 노력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동안 모든 수고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반대로 수고는 참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것처럼 속상하고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의 필수 조건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과수원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래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 나무가 굉장히 크지 않아도, 우람하지 않아도 좋은 나무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시작이고 종착역에 이르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때 무엇을 보시느냐 봤더니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결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1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되어 있느냐 봤더니 명확하게 명시한 이름만 26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했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들어갔을까? 마무리는 왜 이름일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교리나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영혼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26명, 그리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열매, 복음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좀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서 꼭 맺어야 될두 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베베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이었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인물에 대한 형용사와 그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베베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자매 베베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데 바뀐 사람이 제일 먼저 변하는 건 뭐냐면 이웃을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더 넓게 용납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베베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또 베베라는 인물을 좀 찾아보니까 베베라는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자 여성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여성들에게 흔히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베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그 지역 사람들처럼 그냥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봤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래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는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

면서 이게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봤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전 중반부에 우리 자매 베베라는 표현을 쓸수 있었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매라는 이름을 쓸 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교회와는 대적하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외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전까지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나도 오케이 하면서 용납의 폭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처럼 마음 넓은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대표적인 변화의 모습이에요. 원수되었던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로 변화되었어요. 이두 번째 변화는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웃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화를 일으켜 준 겁니다. 자, 1절 후반부입니다. 중반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자, 이제 우리 자매 베베라는 표현 앞에 또 무슨 표현이 있냐 봤더니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일꾼이란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단순 봉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한번 사용했던 단어인데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냥 단순히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적은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논리는 네가 박수 받아야 되고 네가 존중받아야 된다, 네가 높은 자 돼야 된다라고 자꾸 강요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가면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봤더니 섬김 받는 자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그왜 섬겨야 됩니까? 그랬더니 섬기는 자만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나를 먼저 섬겨주셔서 내가 살아났지.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수고한 것이 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은 잘안 알아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우리가 작은 자를 섬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작은 섬김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봤더니 내가 그거 기억하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억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해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우리가 막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자였는데 이제는 섬겨주는 사람이 되었어라고 베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그를 바꾼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베베를 바꾸면서 어떻게 되었냐 봤더니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바꾼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의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2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베베를 설명할 때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대요. 이 보호자라는 뜻은 프로스타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후원해 주고 또 도와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실 베베는 그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탑 리더가 되어져서 막 드러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베베가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내가 박수 받아야 좀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박수 받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 세상 논리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모습이에요. 왜 수고하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베베는 만족하고 있었을까 봤더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알아주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보다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훨씬 더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좀 빨리 성장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진짜 도와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훨씬 더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남을 도울 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냥 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왜 하냐면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잖아요. 어느 순간 고갈되어지고 탈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면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존재예요. 이 베베가 그걸 터득을 한 겁니다. 아, 도와준다고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또 있구나. 이걸 기쁨으로 여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서 드러나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봉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잘 드러나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곳곳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편에 방송실, 저 방송팀이 해줘야 사실은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되어져요. 점심때 맛있는 점심 먹습니다. 근데 누가 있나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중요한 사실은 겉에서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탄탄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사실 잘 드러나는 저 같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쓸데없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하나님만 보고 가도록. 이웃을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또 용납하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장하다가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위기죠.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구원받았던 감격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 닮아가다 멈춰져요. 그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있는데, 중직자 중에 은혜 떨어진 분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분들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싸나워져요. 예수님 사납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살다 보면 병들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점검하고 치유하고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오늘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올 때 베베는 이렇게 변했어요.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섬기는 자가 되었고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믿음의 공동체. 자,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연결시켜줘요. 이렇게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죄가 있을 때 또 원수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피값을 보고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만 화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과도 다시 한번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내 기준으로 막 정죄했어요. 넌 안 돼. 내 기준으로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이. 예수님 닮은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의 시선이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보니까 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른 거는 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닮은 시선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회복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화해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사람들과 자꾸 연결시켜줘요.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반복돼서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문안하라. 몇 번이나 나오나 쉬어봤더니 21번 나와요. 한 장에 21번 단어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럼 문안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봤더니 단순하게 인사, 안녕하세요가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환대죠, 환대. 누군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리고 너 우리 식구잖아, 하나님의 식구잖아 라고 받아들여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때 사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게 기독 문화입니다. 이 교회 문화에서 만들어져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무난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적으로 좀 더 표현하면 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는 거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라는 하나만으로도 무난할 수 있어야 돼요. 환대해주고 너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기독문화예요. 기독문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무난하라,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동역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형용사, 그들에 대한 사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냥 마리아 이름만 적어도 되는데 형용사가 있어요. 참 많이 수고한 마리아.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냥 에베네도 적어도 될 텐데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을 해요. 또 7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연을 얘기하죠. 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자,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루포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거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냥 루포라는 이름만 알려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름만 얘기해도 아, 그분. 근데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봤더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능력과 성과로 자꾸 평가를 해요. 무슨 상품 같아요. 누가 더 훌륭한가. 심지어는 청년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더니 자기 연봉 얼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또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봤더니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겨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너무 막대하고 또 무례하게 대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예수 공동체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서 문제가 일어나요. 사실 이 무난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교회에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래에 가나안 신자들이 더 늘어났어요. 가나안 신자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신 자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교회 가서 또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봉사도 귀찮대요. 심지어는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만 이렇게 갔다가 안 갔다가. 여러분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봤더니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해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니,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일반 사회 같으면 절대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막 거기에 있어요.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진짜.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천적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천적 같은 사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봉사를 해요.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였어요. 죄인들이.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냥 복음이 연결

0: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참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곳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들의 교회 오면 제일 외로운 시간이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드릴 땐 괜찮아요. 축도 끝나고 나서 남들은 다 아는 체예요. 자기는 홀로잖아요. 너무 외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의 교회 오면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외로움을 느껴야 돼?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한 5분 정도만, 너무 옆에 사람, 친한 사람 아는 체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모르는 분도 좀 아는 체 하고, 사실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한 청년에게 핸드폰에 몇 명이나 좀 번호가 입력돼 있느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보더니 한 수백 명 있대요. 수백 명. 사업하시는 분은 수천 명의 명단이 또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전화를 받아요. 연결될 수 있는 문화입니다. SNS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통해서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번역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만나고 때로는 친구를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되어지고 연결되는 듯한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내 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정말 찾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는 우울증이 있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연결점이 끝났어요. 그냥 대화는 하는데 정보는 오가는데 공감해 주지 않아요. 대화는 하는데 경청하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관계가 없을 때 사람은 극도로 연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약한 마귀가 공격받기 정말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신 핵심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또 직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요, 하나로 귀결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할까? 더 기도하게 할까?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교회의 핵심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믿음의 동역자가 털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가끔 보니까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의 일을 할때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때로는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교회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복음을 통한 열매를 남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결산의 때두 가지 열매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 그 열매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쓴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이두 가지 열매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9-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 날씨는 정말 다채롭지요. 해가 쨍쨍 비치기도 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때때로 태풍으로 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썸머 스페셜 함께 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듣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사실이요, 진짜예요. 우리 친구들도 사실이고 진짜라고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 중에는 여름방학과 부모님의 휴가를 맞아 여행을 다녀왔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며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나요? 또 여행을 갈 계획인가요? 푸른 파도 넘실대는 바닷가, 또 시원한 계곡이 있는 산, 박물관이나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하고 있거나 다녀왔을 수 있어요. 또 친척, 친지를 만날 생각에 들떨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여행을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0: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이 바다는 정말 푸르르고 넓고 깊구나. 그런데 이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은 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0: 또 시원한 계곡 있는 산에 갔다면,
2: 어머나, 이렇게 푸르른 숲이 있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네. 산을 따라 굽이굽이 내려온 계곡물은 정말 시원한걸. 이렇게 멋진 산과 계곡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놀라워.
0: 이렇게 말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을 특별히 돌보시고 여러분의 키도 생각도 마음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름 여행이기를 바래요. 그런데 혹시라도 가족의 일정상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친구나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보면 어떨까요? 산책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손길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으로 들었던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세상을 만드시고 찬양과 세달먼트 키즈 싱어즈의 O Worship the King,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키즈벤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6절, 17절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눈물 소리와 내 울음 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울음을 그쳐라. 눈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일에 싹스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쓰는 데 대해서 내가 싹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 아파하고 힘들었던 순간들, 수고했던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 내가 너희가 이 수고하고 이 안타까움과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기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할 것이다. 여기서 장래는요,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 장래라는 단어의 뜻은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뭐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끝이 아니야. 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을 거야.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도무지 환경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너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그쳐라. 지금 울음을 그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말이죠. 눈물 그치라 그 순간에 눈물이 딱 그치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복하실 거면 지금 당장 회복해주면 너무 좋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홀로 견뎌야 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여전히 고통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두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하셨는데 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면 3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2절로 넘어가 보시면 3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장면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났던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칼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평안하게 문제없이 잘 지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이 쉬웠을까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모래와 바위뿐입니다. 그 광야 생활, 그 일을 40년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은혜의 때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아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고 여깁니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 그때를 우리는 은혜의 때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궁핍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광야 40년 그때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은혜의 때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깊은 터널 속에 빠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 그때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때를 은혜의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때가 아니면 그런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에 그 힘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살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때 정확하게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어떤 것도 나에게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스스로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은 자신들이 멍에에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았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멍에를 씌우면 난리가 납니다. 발버둥을 치고 뿌리치고 도망가고 자기 제멋대로 하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 볼기를 쳤사오니 하나님께 자신을 볼기를 쳐서 스스로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듬고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 절망의 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징계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고 포로의 기간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 속에 우리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광야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끔씩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화가 나서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에브라임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배신자, 실패자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를 책망하고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민이 깊었다 그 말입니다. 책망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책망하죠. 그때 신나십니까? 말 안 듣는 집 왔고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지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이 깊어져요.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매를 때려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지고 속이 타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징계하시면서 맛 좀 봐라 그러시지 않고 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 매를 때려본 분들 아시죠? 매를 때리면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속이 더 아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났다가 거지가 돼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고 자식을 끌어안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거부하고 징계를 받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하면서도 생각이 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시라. 어떻게 여긴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혹시가 아닙니다.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고 네가 마음을 바꾸어서 선하게 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 아니라 너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조건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간다고. 내가 돌아가고 싶지만 나는 너무 초라하고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런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긍휼히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디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21절 이정표를 세우고 편마를 만들고 큰 길을 마음에 두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정표를 세우고 편마를 만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길에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편마를 세워 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갈 때 자꾸 하나님도 멀어지고 나의 좋은 환경 속에서 자꾸 내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 같을 때 그곳에 이정표를 세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식이 집을 떠날 때 부모가 열쇠를 주면서 열쇠 잊어먹지 마.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마를 세우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실 텐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겠냐면 지금까지 있던 것을 리모델링 회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너무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여인의 품에 안듯이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다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축들도 다 없어지고 황폐화가 되어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 그것은 백성들이 돌아와 그 속에서 번성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곳에 많은 가축들이 살게 되고 풍요로운 것이 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처음 계획하셨던 완벽한 자리까지. 아니 우리를 더 새롭게 해서 새로운 창조의 자리까지 더 풍성한 은혜와 안식의 자리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루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될까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징계받을 때는 또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더니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엉망이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엊그제 그래놓고는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다가 살만하면 살만하세요? 살만하면 자꾸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니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이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죄를 짓고 또 언약을 깨뜨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을 취하십니다.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이 그 말씀

입니다.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할까요? 32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옛 언약, 구약의 언약도 여러분 흠이 없었어요. 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키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했습니다. 그 언약을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언약대로 살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래서 하나님은 새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까요? 지금까지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서 언약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집과 환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네가 이것을 가져가려면 천조 원을 나에게 주면 이걸 내가 네게 주겠다. 저는 1억도 없는데 천조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해서 이것을 누리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조 원을 주신 거예요. 천조 원을 주시고 이걸 가지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이걸로 계산하고 그래서 33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조건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언약을 내 피로 이룬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새 언약을 내가 내 피로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 34절이 그 결과입니다.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값을 지불했으니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언약의 완성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다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더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다시 사랑하고 내가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인도하고 내가 다시 새 언약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0: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순간에 다시 딛고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라마에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너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속에서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다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시가 우리의 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서 그 다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며칠 전 생일을 맞은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난 1년에 365일이 내 생일이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일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렇듯 날마다 선물을 한 알음씩 받는다면 매일매일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다면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한쪽으로 밀쳐두게 되겠죠. 또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값비싼 선물들을 잔뜩 기대하고 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주신 분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게 매일매일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네 삶은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선물을 받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딱 좋은 선물 꾸러미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와! 여름이다!
2: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5: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발명가 윌리엄 페인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예절 이상입니다. 그것은 좋은 영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의도하신 것이라면 당신이 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시간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낸다면 걱정할 틈이 없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걱정이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자마자 주님 손에 내맡긴 채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간 교수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신비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신비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 나의 삶에 그분의 향기가 사랑으로 풍겨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이다 구일이 여사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대단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도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찬송이죠. 샤론의 꽃의 학명이 무궁화라는 사실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한인 교회 중에 이 찬송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지 않고 무궁화 꽃 예수라고 개사하여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송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주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찬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타 코럴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방패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설교로 크게 쓰임을 받던 더블리 타잉 목사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옥수 타작기에 한쪽 팔이 잘리고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하면서 남긴 말은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 일어납시다 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저 필드 목사가 큰 영적 도전과 감동을 받고 쓴 찬송시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입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방송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의 사절 가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성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테너 엄정행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찬송은 찰스 웨슬레 씨의 줌데리 고을 붙인 경배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단순한 코랄 형식의 찬송인데요. 가사와 음악이 모두 품격이 높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0: 이야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밤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영적인 스탠바이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해 주신 분이 첫 곡 들려드립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피아니스트 나지에, 그리고 이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원주시립합창단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죠. 성악가로서 제게는 예배 도중 목사님께서 갑자기 찬양을 시키실 때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건네받으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그 불쑥 찾아오는 상황이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찾아온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이처럼 갑자기 오실 텐데, 우리의 심판 그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실 텐데 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오더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영적인 예방주사이자 훈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21장 14절 32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등장합니다. 그 칼이 번쩍이며 재앙을 임하게 할 때 마음이 높고 여러 문에서 넘어지는 자가 많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마치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겠죠.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머리가 하얗게 되던 제 모습은 어쩌면 주님이 오늘 밤 당장 오셨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서 있게 될 저의 영적 주소를 미리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언제 마이크가 주어질지 몰라 늘 긴장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 역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챔버 콰이어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리톤 김주택입니다.

오늘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 혹은 어떤 사명을 갑자기 맡기시든 기쁘게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요. 저의 대답은 언제나 아멘입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스탠바이 상태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곡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베이스 임승종 그리고 이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타리스트 서정실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드디어 8월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향하는 달이죠. 오르고 또 올라가서 다다른 꼭지점이 바로 절정이 되겠는데요. 지난 7개월을 뒤돌아보면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식물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둥지 속 보금자리 아기 새들은 훌쩍 컸고요. 어미 젖 먹던 강아지도 제법 울 때 높은 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지난 날들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연의 생명들이 저렇듯 성숙해갈 때 우리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부족했다 싶더라도 낙심은 말았으면 합니다. 성도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말씀 그대로 귀한 인생 이루어가기를 서로 함께 응원합니다. 더 힘날 밴드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들을 텐데요. 한웅재님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먼저 듣고요. 오지은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사연은 2718님 주신 사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주일을 준비하며 행복한 찬양 함께 나눠요. 찬양 신청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2718님 네,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이 맛, 이 가

암동 이은혜 다 알고 계시죠?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임혜진 자매님 와서 친구 윤성경 자매와 함께 특송했어요. 그 임혜진 자매님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우리 참 좋네 친구 사연 같이 읽고 웃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자매 중에 한 분이에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찬양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에 특송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물 짓고 벅차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냥 생동감이 있어지고요. 활기차지고요. 실컷 울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감동과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찬양이 주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들으며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뭐 권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 그 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막 문자 보내주시고 그런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아유 그 자리에 아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2718님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일이 막 너무나 크게 막 마음에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장맛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후덥지근해요. 아유 이거 습도 높아요. 힘들어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눠야 하는데 행복한 찬양.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찬양 안에서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만 잘해야만 뭐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매들 물론 뮤지컬 배우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 좋죠. 그러나 찬양 사역으로 막 여기저기 다니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처음 성도들 앞에서 처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윤성경 자매 같은 분은 이제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울림이 컸던 거예요. 감동이 컸던 거예요. 무엇인가요? 찬양 앞에 있는 우리도 신실한 마음 갖자고요. 부르는 찬양 사역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우리도 처음 마음으로 듣는다면 찬양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될 거예요. 참 좋네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2718님 신청곡 난 예수가 좋다오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먼저 듣고요. 이어서 예라머십의 주 예수 의지의 함이 함께 듣습니다.

어르신 몇몇이 쉼터 그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요. 살짝 들어봤거든요. 옛적 동네 골목길은 오후가 되면 왁자지껄이었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지. 저희끼리 규칙 만들어서 신나게 뛰놀고 재잘거리고 또 씩씩거리며 다투기도 했었지. 근데 요즘은 겨우 말 배우기 시작한 애들에게도 공부시킨다고 난리들이야. 근데 이건 제법 오래된 풍조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주의 말씀 안에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행복한 인생 이룰 겁니다. 에필로그 앨범 중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잠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합니다. 약속을 적어두고 일정을 기록하고 소중한 추억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앞서 먼저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를 잊고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붙들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약속은 흔들리는 날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약속을 크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이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한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기록했고 다윗이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기록했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받은 은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일을 적어두면 낙심할 때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음은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무에 내 주의 은혜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습니다.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보다 기억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낙심이 찾아오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주님의 세계에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오늘은 8월 첫 주일 이 시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찬양 스케치 여러분과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주님 앞서 우리의 길을 모두 모두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열어가시는 그 길 따라 우리도 힘있게 나아가는 8월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로 즐거이 찬양드리는 이 시간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준비한 첫 찬양으로 블루그라스 브레스레인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이어지는 찬양 예스 따라가며 조이송 뮤직의 찬양입니다. Trust and Obey 함께 하시죠.

네, 누군가 다정하게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 순간 심쿵하죠. 그리고 그 음성이 참 고맙습니다. 함께 갈까? 식사는 좋은 하루 되길. 네, 이처럼 짧은 인사말 속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감사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작은 나눔의 마음으로요, 복음의 통로가 됨을 찬양으로 고백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러브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진 찬양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까지 찬양 함께 고백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1초도 방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어진 찬양으로 우리 새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페르난도 오르티가의 Hell is Lov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힘있게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이 땅에 믿음의 뜨거운 열기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8월 열어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성경민의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 시간 끝곡 나누며 인사드립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진행해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우리네 인생에 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부르지요. 요사이 세계적으로 K-POP 하면은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노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참 종류도 많습니다. 대중가요, 민요, 가곡, 명곡, 찬송. 그런데 성도라면 노래를 선정하여 부르는 것도 잘 해야 합니다. 노래 중에 가장 차원 높은 노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영혼에 일깨워주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면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이 좋은 찬송으로 함께 꾸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CCM 클래식 음반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찬양음악가 피터 필립 빌호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놓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길 기뻐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한 찬송이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 우리의 영혼까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라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노래가 남달라야 합니다. 류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 장군이 왕에게 병사들의 노래를 중단시킬까요? 라고 묻자 왕은 말하기를 아니다.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찬송가를 늘 부르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성도는 부르는 노래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연이어 들으신 곡은 열매의 음성으로 들으신 친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다릅니다. 세상에 부르는 수많은 노래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생사관이 달라야 합니다. 즉,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가치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죽음에 관한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생사관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고 활기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죽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본향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사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살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거나 두려워

생사관이 분명한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노래가 다릅니다. 또한 죽고 사는 문제, 즉 생사관도 다릅니다. 성도라면 달라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효도관입니다. 성도는 효도관도 세상 사람들보다 분명히 남달라야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외롭게 사시고 자식들에게 괄시를 당하며 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로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세 가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미보다 3단 아래의 가지에 앉아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어 어미 까마귀를 공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미물조차도 어버이에 대해 이 같은 효도를 다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못한다면 어쩌면 미물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십계명 중에 제5번째 계명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윤형주님의 음성으로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낮은 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야 한다 했습니다. 생사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1: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의 끝 찬송은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아침 아이들 300여 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그릇과 빈 물컵만 놓인 상태였던 것이죠. 이때 뮬러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쾅. 빵집 주인이 밤사이에 만든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기부하러 찾아왔고, 뒤이어서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에서 버리느니 우유를 나눠주겠습니다 라며 우유를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빈 식탁과 필요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희봉 목사님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겨졌던 까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피조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실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찮게 보이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놀라운 존재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나이지리아의 오코요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여성 선교사님이신 메리 슬레서는 어느 날 밤 원주민들이 다급히 뛰어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밤 이 근처에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답니다. 당장 문을 꽉 잠그시고 숨으셔야 돼요. 그때 슬레서 선교사님은 성경을 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새와 들풀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묵상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잠긴 문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맹수도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밤 문을 열어둔 채 깊은 평안 가운데 잠을 청했고 그 믿음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그 어떤 음식이나 옷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0: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풍파 지난 후,
1: 세상 풍파 지난 후,
0: 영화로운 나라와,
1: 영화로운 나라와
0: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주 곁에 있을 때, 한국인의 워십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소향 김형미의 난 혼자가 아니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선교 초기에는 사역의 후원도 떨어지고 이 당장 먹을 쌀마저 바닥난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동료 선교사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염려할 때 테일러 선교사님은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직후 본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선교 후원금이 정확한 시점에 도착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라이프웨이 워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시아그림 김정석 제 목소리죠. 하나님의 은혜까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새곡기션을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라이프웨이 월십에 감사하는 성도요, 또 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이지요.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계실 때였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앉아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쭈쭈쭈쭈쭉 지저귀고 있더라는 거죠.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아, 저 작은 새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겨울에도 굶어 죽지 않고 저렇게 지저귀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두겠느냐. 이 작은 깨달음의 음성으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와 삶의 무거운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를 보며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다 라는 것을 작은 새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 그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의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네,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주께로 가까이, 마르지 않는 샘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라모십에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대위기와 개인적인 비극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에 시달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모이신 어머니가 어린 시절 링컨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던 아들이 두려워 떨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 마라. 이 배를 만드신 분은 이 바다와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고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들의 백합화와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곡 김명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홉 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제 서머 스페셜이 2주간 여러분과 더 함께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의 열매로, 또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함께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의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첼리스트 예슬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조수아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향한 충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사역함으로 신뢰를 지키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오늘의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이렇게 특정한 테마가 있어서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맺어야 될 열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이뤄가는 그 열매를 정말 맺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충성이란 열매를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거든요. 우리 아는 찬양이 나오면 가사를 불러가며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세 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누는데요. 이 세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러남이 있는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확실, 진실이란 의미의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한 네아만은 나라, 조직, 지도자 등을 위해 몸바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충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열매, 충성,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켜가는 것, 말하는 거래요. 아, 정말 갖고 싶은 덕목이고요. 꼭 삶에서 맺었으면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맡은 일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축복하고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뤄간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제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필요, 나의 기도가 참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들에 나의 시선과 관심이 멈추어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을 넘어 위로가 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 나의 필요가 되시는 분, 생명의 양식, 참된 만나, 나의 사랑,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명연의 내진정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됐어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즈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용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어떻게 어떤 것을 해서 입에 풀칠을 할까. 아마도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특별히 북녘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런 걱정을 습관처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물며 날아다니는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신다는 주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살피시며 또 채워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을 앞세웁니다. 믿음을 더 키워보세요. 그리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실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걱정, 근심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거면서 왜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불평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 이 사실 오늘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의 고백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외부의 정보들, 소식들, 복음의 기쁜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에 또 남한 지역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북녘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안주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받으신 은혜들,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전해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허지윤입니다. 일단 저를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단 저의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제 저희 부모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이제 탈북 준비를 하면서 저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쳐요. 제 딸을 이제 신우주에 있는 큰이모 집에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학교에 안 보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집에서 과외를 시키죠. 그때 부모님께서 영어와 수학을 시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매일매일이 방학 같았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매일매일이 주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행복했지만 이제 점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죠. 엄마와 할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표정이 안 좋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서 제가 누구를 위로를 하겠어요.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 하다가 제가 이제 삼촌네 가족과 이제 백두산으로 가는 이제 1차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 해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산까지의 거리가 사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열차가 기간사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는 기차였기 때문에 2, 3일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 정차를 하면은 이제 기차 옆에 사람들이 몰려요. 꽃제비와 그리고 도매상인들. 그 음식을 팔려고. 그래서 저 보이시는 그 창문에처럼 저희가 이제 거기서 물건을 주고받는데 이제 그 창문으로 이제 밖을 내려다봤는데 이제 밤털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바지가 옷이 둘 다 긴팔이었지만 너무 해졌고 심지어 바지는 너무 짧아서 다 그 종아리 부분까지만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꽃제비인가 보다. 그냥 내가 평상시에 보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손목이 잘려서 골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름이 뚝뚝 흘러지는데도 이제 그 배가 고파니까 배가 고프고 그 작은 위를 채우려고 이제 기차가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음식이

상하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쉰 밥이나 이제 반찬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를 먹겠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거를 빌고 이제 달라고 그러는 모습이었는데, 저제 또래였어요. 저보다 어리다면 어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려서 든 생각이, 처음에는 아프겠다, 나는 체만 해도 그 침을 맞고 감기약물을 걸려도 이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데, 그 친구는 팔이 잘리고 이제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이제 배 아픔보다는 배고픔이 중하구나라고, 너무 아프겠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해산에서 내려서 저희 가족과 삼촌 가족이 백두산으로 갔다가 저희 1차 탈북은 실패를 해요. 사실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위험하고 무섭다 하셔서 제가 다시 평안북도 구성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저를 흔들어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대요.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근데 이제 어디 가야 한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간다니까. 심지어 통행증이 필요한 북한이잖아요. 조금만 가려고 해도.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옷을 입고 잠결에 눈곱도 떼지도 못하고 이제 나섰는데, 엄마가 계속 울어요. 할머니도 계속 울고.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래 떠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웃 주민이 깨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엄청 부모님께서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나서고 이제 도로에 들어섰을 때 발코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게 보고 계셨는데, 그게 마지막 안녕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죠. 그 전처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할머니랑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는 기억도 없고 그냥 급하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탈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압록강을 건널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사실 제가 수영을 아직도 할줄 모르는데, 지금 물에 들어섰을 때그 답답함, 그 물의 압력에 짓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압록강을 건넜죠. 이제 그때 장마 직후라서 이제 바닥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거리니까 이제 아무리 제대로 서려고 해도 물살 때문에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잡고 이제 계셨는데, 저는 계속 살려줘, 살려줘, 나 물에 잠겨, 이렇게 계속 소리치었고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다시피 건넜고, 저희 아버지는 강을 건너자마자 기절을 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앞에서 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끌고 이제 그 도랑길을 이제 올라와서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2015년도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게 돼, 이제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하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6학년 1반밖에 없었어요. 그큰 학교에 딱 1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다 너무 속속들이 이제 다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북한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부모님 손에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난 후에 계속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곳에 왔을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인 곳에 와서 어머니가 과연 이것만 보고 왔을까라는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답을 못했지만, 만약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희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곳에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엄마랑 전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도 하기 싫다, 만나기도 싫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를, 외할머니를 그곳에 두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든 저희 밑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얘기를 만약 듣는다면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며 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호황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사상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의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이면서 전문가들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이 실제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이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중 접경 지역의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정보기술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3억 770만 배럴로 줄어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720만 배럴 감소했으며 정유업계는 치솟은 연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률을 97%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속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속도의 재고 감소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는 원유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축유 방출이 이어지는 반면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를 다시 채워넣는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석 업체들은 최근 넉달 동안 전 세계 육상 원유 재고 감소분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략 비축유가 계속 줄어들 경우 미국의 비상 대응 능력은 물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브렌트 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중동 정세가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각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물가상승에 대한 연준 내부의 경계감이 한층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위원들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불안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 2% 목표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며 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고, 시장에서는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포인트를 유지하게 됐고,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연준의 추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인 89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사업은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폰 공세와 초고가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가전과 TV 사업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부문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반도체 호황을 완제품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던 가운데 이번 지진은 2016년 27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켰던 히나고 활성 단층이 다시 움직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같은 단층 내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 3일 동안 강한 흔들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도 올해 초이 단층대를 전국에서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 가운데 하나로 평가한 바 있으며, 활 단층 지진은 진원이 얕아 강한 흔들림과 건물 붕괴, 산사태 등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피해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대피소로 몰리고 있으며, 일부 대피소는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에어컨까지 고장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고, 규슈 신칸센 일부 구간에도 운행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당분간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로보틱스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청소 로봇을 실제 가정에 투입하는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로봇이 집을 방문해 청소와 정리 등을 수행하지만, 현재는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직원이 카메라 영상을 보며

원격으로 조종하고 현장에서도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가정 환경에서 실제 사용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실제 생활 환경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큰 목적이며, 업계는 이를 완성품 판매보다 유료 베타 테스트에 가까운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보다 훨씬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앞으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원격 조종 비중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집안일을 수행하는 로봇 상용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청진에 새로운 교도소를 건설하는 등 최근 북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을 잇따라 확충하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청진교도소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으며, 수감동과 관리시설, 경비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주민 통제를 강화한 정책과 맞물려 수용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말 이후 새로 건설되거나 증축이 확인된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최소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경 통제와 사회 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난으로 늘어나는 각종 범죄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교정시설 확충 역시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주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첨단 감시 장비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결합한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 개인 밀수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변방대와 공안, 해경은 열 감지 장비와 적외선 카메라, 고성능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해 국경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정보는 여러 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소규모 밀수나 개인 거래를 통해 북한으로 물품이 들어온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북한 무역 일꾼들도 공식 세관을 이용한 거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경 지역의 개인 밀수업자들은 거래선을 잃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중국 측 감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고 전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유입되는 소비재와 생필품 공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돈줄을 노린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정보기술, IT 인재 출신 두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전자결제 뒤에서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와 전자결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있는 돈주들이 주요 범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지만, 전자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유사 범죄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정보 기술을 이용한 금융 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 결제 확산에 비해 보안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보도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서 입었던 셔츠가 국제축구연맹 FIFA 자선 경매에서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 경매는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으며, 지민을 비롯한 BTS 멤버들이 공연에서 착용했던 의상도 함께 출품됐습니다. BTS 의상 전체의 낙찰 금액은 30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으며, 수익금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식 자선 행사로, 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 속에 대부분의 물품이 예상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K-POP의 문화적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의 날씨 오늘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대한민국은 중부지방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시작돼 낮에는 31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에는 24도에서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한반도의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26도, 수원이 25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36도, 인천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도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에는 충남 보령이 25도, 세종과 천안이 24도, 낮 최고기온은 세종, 대전 37도, 청주, 천안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오늘은 이어도가 28도, 제주도와 서귀포가 27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가 33도, 서귀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남과 또 영남 지역에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시니즈와 삭주, 구성은 종일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청진, 웅기, 성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인데요. 먼저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m로 대체로 낮게 일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파도 높이는 역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 남북한의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탈북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북녘당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또는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청취 소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윤예 70년.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함께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주중의 첫날인 오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길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믿음으로 가리라.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함께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부카너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내린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평화는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수 없는 사람이 줄수 없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평안의 새벽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송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 찬송 후에는 우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리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만한데 야곱이다, 요셉이다, 마리아다 이름이 없는 사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돈이 있어 보이길래 강도가 일을 저질렀겠죠. 장에 갔다 오는 사람인지 결혼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장례식을 다녀온 사람인지 아이들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공무원인지 출장 갔다 오는지 저녁 예배 가는 중인지 도대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혼자였다고 했어요.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나? 있었으면 강도 만나니까 도망가고 이 사람만 혼자 남겨놨는지. 이 사람 가족, 부인도 있었을 거고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아마 아들 둘에 딸 하나 있었을 거고 얼마나 아내가 초조하게 기다렸을까? 저녁 식사 전에 꼭 온다고 했던 사람은 아닌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거리는 29km요. 수원에서 영등포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은 왜 갔나? 예배하러 갔나? 명절 보러 갔나? 취직하러 갔나? 선보러 갔나? 이웃의 개념.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까이 있는 곳, 가까이 사는 집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피해가 있고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일곱 가지 선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3대 피해가 뭔가? 물질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게 세 가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이고 여리고 잘 알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여리고 성을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학과 나무 잎을 엮여 치마를 만들어서 둘렀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벗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정체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0: 실제 나는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실 때 의인으로 보셨어. 죄 한 번도 안 진 것 같이 보셨어. 왜? 나를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찬송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올려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 함께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번에는 영어 찬송으로 한번더 찬양해 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한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조금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섯 번째 정도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한정착 1년 차시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거의 1년 차 전후에서 접어들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셨으니까 집을 봤잖아요. 네. 빈 공간에 넓은 집 하나를 받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스스로 세탁기도 채우고 에어컨도 채우고 냉장고도 채우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집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겠어요, 선생님?
0: 네. 집에 뭐 없는 게 없이 진짜 갖춰놓고 살아요.
1: 거기에 구비하신 것 중에 아 내가 이건 정말 정말 잘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0: 아, 그 뭐 그 집집마다 그 냉동기나 세탁기 무슨 바까마 같은 거는 다 있죠. 그 그리고 네. 뭐 그 바까마라면 다 그 하나에서도 수할 때 다 주고 뭐 아 그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주고 이런가나.
1: 네.
0: 아,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붙여놓은 거는 그 아, 벽시계? 벽시계는 아. 하나님 말씀 씌워진 시계. 아. 그리고 항상 나한테 복이 있으리라 그 푸른 잔디밭에
1: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0: 예, 맞아요. 그거.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0: 네, 그 액트를 해서 네. 걸어놨어요.
1: 너무 좋은 말씀이죠.
0: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1: 오, 세상에.
0: 기도하고
1: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의식주가 참 많이 달라지잖아요. 의, 우리가 입는 것, 식, 먹는 것, 주, 주거생활하는 것 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경험하는 게 같은 듯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 오셨을 때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다르구나 라고 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아 다르다는 거는 그 북한에서 살 때는 그

0: 그 집을 하게 되면 아그갠갠 집은 갠 집이죠.
1: 네.
0: 예, 그 남편의 집이니까 그 중국에서 살 때는 신분이 없으니까 아그 어쩐지 그 자기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이런 감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
1: 네.
0: 신분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해도 신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원 가도 신분이 없으니까 병도 볼수 없고
1: 네.
0: 예,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약이 남사 먹을 정도고 그래서 그렇죠. 대한민국이 와서 집을 탁 받으니까 아 이게 내 집이구나. 아 그런 감이 들고 아 이게 내 집이고 내 신분을 가지고 집을 마련한 집이니까 집을 잘 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서 그래서
1: 네.
0: 진짜 열쇠껏 모든 거할 때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되겠는지 난 끝까지 이 집에서 살 것이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1: 아까
0: 집을 꾸리는 거예요.
1: 밥가마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밥솥인데 밥도 자주 해 드세요, 선생님?
0: 네. 매일 그 밥가마다 밥 해먹고
1: 어떤 밥 주로 해 드세요?
0: 잡곡도 해먹고
1: 잡곡.
0: 예 그리고 그 오니까 그뭐 진짜 너무나도 저는 올 때는 그래서 자그마한 배낭 하나 그래서 옷몇개 넣어가지고 자그마한 배낭 하나 메고 왔거든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예 진짜 이 하나원 수료할 때는 야도 상자 큰 상자 야도 상자 짐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턱 들어오니까 나
1: 네.
0: 진짜 감동 됐어요. 예.
1: 두손
0: 난
1: 무겁게.
0: 올 때는 빈손을 왔는데 아 나올 때는 이렇게 짐이 많지 진짜 이그 우리가 나올 때는 그 우리 기수들 다 이야기했거든요. 이 진짜 이건 본갓집이다 이 시집을 갈때뭐 이렇게 짐을 많이
1: 네.
0: 꾸려져서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북한에서 시집 갈 때는 밥솥도 못 가지고 갔어요. 진짜 그 이불이나 그한몇채 정도 해가고 그 소래기나 그좀몇개 해갈 정도지 뭐 이렇게까지 진짜
1: 네.
0: 일일이 밥가마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진짜 숟가락 젓가락까지 진짜 이뭐 사발 식기까지 그다 이렇게 갖춰주고 자그마한 그 양념 그릇까지 다 이렇게 갖춰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집까지 마련해줘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나아 진짜 너무나도 아 이게 진짜 내 나라구나
1: 교회에서도
0: 그리고
1: 많이 챙겨주잖아요.
0: 교회에서도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진짜 이아 비록 이 땅에 뭐 친척이 그러니까 핏줄을 나는
1: 네.
0: 친형제가 없고 뭐 이걸 친척이 없다 하지만은
1: 네.
0: 이발에 여기 와서 이게 살아보니까 1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우리 한국의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친척 같고 다 형제 같고
1: 네.
0: 아 부모님을 그 요양보호 시설에서 그 부모 이 어르신들을 모시면 다 자기 부모님 같고
1: 네.
0: 할머니 할아버지 같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년차 정착 시간이 되셨는데, 집도 다 꾸리시고, 직장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다니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남한 생활 1년을 돌아봤을 때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아 그래도 내가 고생 예,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 고생의 고생 끝에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와서 이렇게 진짜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러운 반면에 예, 고향 땅에는 저희 자식들 형제들 이런 생활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아 그들도 언제면 예, 저와 같이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생활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진짜 이렇게 마음대로 누려보며 이렇게 진짜 먹기 싶은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서 사는 이런 생활 진짜 그아 저거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거 쓰기 싫어서 이런 생활 언제면 그런 생활을 해보고 살 날이 왔으면 하루빨리
1: 아멘.
0: 왔으면 통일이 언제면 되려나
1: 네.
0: 기대하는 중이에요.
1: 근데 정말 이렇게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 또 경험하면서 하시다 보면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던 고향 땅인 북한이 또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매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읽으신다고 하셨고, 하시는데 그러면

0: 지금 고향 북녘당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지금도 저 매일 그 아침 기도, 저녁 잠들 때 잠들기 전에 기도, 아, 기도 있어요. 그 있는 거는 그래서 예,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통일해 주세요. 예, 그래서
0: 아멘.
1: 이제는 그 80년 남아 되는데 우리의 그러니까 제2세, 그러니까 1세 이상 가족들이 아, 지금도 남한의 많은 이상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이상 가족들이 1세들이 지금도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부모 형제 만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2세인데 2세 이상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그 비극이 저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앞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게 그런 날이 통일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와서 우리 세대는 우리 꼭그 통일의 날이 와서 우리 자식들이 하루빨리 그 우리 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말씀을
0: 네.
1: 그 우리 전세들을 이어서 끝까지 온 나라 온 열방에 울려 퍼지도록.
0: 아멘.
1: 매일매일 같이 그저 기도합니다. 그 하루빨리 그저 통일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그날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합니다.
0: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1: 믿습니다. 아멘.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인사를 나누기 전에 고향 북한 주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을 맺어볼까요?
1: 저희 고향, 우리 고향에 있는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들, 우리 고향의 친구들, 친척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0: 네.
1: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꼭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을 열어줄 날은 있으니까, 반드시 오니까
0: 아멘.
1: 기대하고,
0: 아멘.
1: 조금만 더 참고, 이 어려운 곤란을 견디어서 앓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은 꼭 오니까 부디부디 앓지 말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0: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같이 기다리면서요. 우리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한의 청취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다시 만날 그날이 정말 머지않았겠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소망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은 이곳에서 수도권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면서 고향 북녘당에 있는 주민분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가운데 천국 소망 그 하늘의 열쇠를 함께 줄수 있는 고향 북녘 주민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요. 이 소망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듀에피로 이룬 샘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바다같이 넓은 은혜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찬양 후에는 김 대표의 내돈내산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전해주는 오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희가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대표님.
1: 네.
0: 이 더위를 이겨내는 대표님만의 좀 팁이 있을까요? 조언?
1: 뭐 한국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너무 덥다 할 때는 에어컨 자체를 몰랐으니까 아, 있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네. 우리가 개인들이 집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근처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통과시키거나 선풍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앞에서 그래서 종일 그래서 바람을 맞거나 뭐 그래서 그거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아니면 압록강이나 뭐 대동강이나 이런 그런 데 나가서 이제 해수욕하거나 아니면 찬물에 뭐 발을 얹혀놓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울 때는 그때는 한 번씩은 이제 백두산 답사 같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관광 같은 식으로
0: 네.
1: 그 일반인은 못 가죠. 근데 간부들끼리는 또 답사권 해가지고 답사권을 또 어디서 또 이제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0: 네.
1: 좀 선선한 곳으로 놀러 가죠.
0: 아.
1: 김일성, 김정일도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평양시나 그 더운 쪽에는 있기 힘드니까 여름에는 한 달 정도는 삼지연을 비롯해가지고 고산지대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래서 팁이 그래요. 그래서 시원한 데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생각도 못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래서 덥기만 하면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 틀어놓고
0: 네.
1: 그리고 뭐 또 차에 타도 에어컨이 있고 각종 어디 가도 에어컨이잖아요. 사무실 가도
0: 그렇죠.
1: 에어컨이고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리 나가면 이 상점들 있잖아요. 쭉 서 있는 상점들 보면 상점 안에도 마찬가지고 저 상점 있는 그 복도 안에 건물 안에도 그래서 에어컨 빵빵 틀어가지고 엄청 시원하잖아요.
0: 참 문을 열어도 그렇게
1: 네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도 이제 여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0: 맞아요.
1: 더위를 네.
0: 여름 나기 더위를 이기기라는
1: 네.
0: 말이 사실 무색할 정도의
1: 그렇죠.
0: 여름인데 오늘은 그래서 이 여름 나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내돈내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0일 스탠드 에어컨 렌탈 8월분 4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지난번에 나눴던 에어컨은 저희가 차량 에어컨에 대해서 자동차 에어컨에
1: 네,
0: 대해서 한번 나눴었고요.
1: 네.
0: 이번에는 집 안에 에어컨을 교체하신 거죠?
1: 그렇죠. 그 보면 차량도 이제 항상 전번도 이제 차량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냉매가스가 차기 만드는 그 이제 에어컨의 냉매가스가
0: 네.
1: 그게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약간 소모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충하거나 교체하거나 하는 건데 이번에는 또 집에 에어컨,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이 또 그전에 새거 싸고 쓰던 건데 그것도 한 또 깨대니까 요즘에 보니까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0: 제가 요즘에 느낀 건데,
1: 네.
0: 제품이 질은 좋은데, 살 때는. 근데, 우리 속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래, 가전 제품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1: 네.
0: 그게 약간 좀 소모가 되거나, 뭐, 고장나요. 근데
1: 맞아요,
0: 제가 고장
1: 맞아요.
0: 안 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고장 안 하면 공장들에서 생산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1: 그쵸,
0: 그
1: 판매를
0: 판매, 그게 또 문제가
1: 해야
0: 될것 같긴
1: 되니까.
0: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도 집에 있는 에어컨이, 그게 지금, 잘안 돼가지고, 원래 냉매가스 나간 줄 알았었는데, 그 말고도 지금 안에 지금 장비들 자체가 전자설비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한 10년 더 넘게 쓰다 보니까, 그게 가동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야, 이거 바꾸는 게 어떠냐. 또 집에 또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1: 네.
0: 그래, 또 고민해봤죠. 근데 요즘 꽤잘 나온 것도 있지만은, 특별한 거는 또, 한 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걸 동시에 일시불로 갚는 게 아니라 몇년 두고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할부.
0: 할부면서도,
1: 네.
0: 예, 또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휴카드라고 하는, 네, 그런 거좀 설명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네,
1: 제휴카드요.
0: 제휴카드.
1: 근데 카드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를 것
0: 요즘에
1: 같은데요.
0: 지금 외화상점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그 카드라는 게 있대요. 쓴다고 하는데 한국은 뭐다 카드라는 게 누구나 쓰고 있는 거고 또
1: 네.
0: 신용카드도 있지만은 새 제품 팔때 카드사들이 자기네가 자기 카드를 새로 쓰게 만들려고 이 카드 쓰는 경우에 한 달에 얼마를 쓰면 그러면 할부하는 가격에서 매달마다 얼마씩 낮춰준다. 그러니까 하면
1: 그쵸.
0: 할인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1: 1% 할인해준다도 있고,
0: 네.
1: 아니면은 뭐,
0: 네.
1: 나중에 청구하는 금액에서 1% 할인해준다도
0: 이번에
1: 있고,
0: 30%대요. 한달
1: 30%요?
0: 30%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카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인데 근데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1: 30%요?
0: 쓰고 남지요. 너무도 많이 쓰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뭐한 달에 나가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한
1: 네.
0: 30%니까 한 2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안 내도 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 구매하게 됐죠.
1: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할인받을 때도 아마 그 최대 금액이 있을 거예요. 할인받을 수 있는
0: 그렇죠,
1: 최대
0: 맞습니다.
1: 금액.
0: 네.
1: 그렇게 해서 카드라는 개념도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함께
0: 네.
1: 북한 주민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근데 에어컨만 해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밥솥처럼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0: 예, 정말 다양합니다. 참, 그전에 쓰던 브랜드하고 다른 상표, 북한은 브랜드라보다도 상표라 그러거든요. 다른 상표, 거리분에 구매했는데,
1: 네.
0: TV를 보다 보니까 원래 거도 정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다른 나라에 호텔에도 있는 그런 이제 한국산 브랜드잖아요.
1: 그쵸.
0: 참 이상한 게 세계에서 다녀보면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면 다른 나라 호텔들이 대한민국의 에어컨, 대한민국의 TV, 대한민국의 냉장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 괜찮았지만 또더 좋은 거라 해가지고
1: 네.
0: TV 보니까 막 TV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거 한번 사볼까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전제품 파는 각종 너무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보고 한두 군데는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한 군데 딱 가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야 되겠다 하고 샀죠.
1: 이게 같은 에어컨이어도 그 천장에 달리는 게 있고
0: 네. 네.
1: 벽에 달리는 게
0: 이게 있고,
1: 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지금 구매하신 것처럼
0: 네.
1: 스탠드라고 해서
0: 그러니까 세워놓는
1: 세우는 거.
0: 거죠. 예.
1: 그렇죠. 그리고 이 세우는 거에서도
0: 맞습니다.
1: 무풍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나오는데 시원하게
0: 예,
1: 하는
0: 그런
1: 것도
0: 것도 있고, 여러
1: 있고.
0: 가지 다양하죠. 그리고 기능 자체가 이번에 산거
1: 네.
0: 보니까, 이번에 산 거는, 우리가 방이 커요. 거실이라고 하는 게 북한은 전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실이 엄청 큰데, 그 거실에 가운데 놓게 되면 엄청 공간만 이제 차게 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다른 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실 말고도 방이 3개인데, 그방 중에 아들 방은 지금 벽걸이 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 있으니까,
1: 벽에 붙어
0: 네,
1: 있는
0: 아들은
1: 에어컨.
0: 대체로 공부하면서도 이제 외부 이제 소리 날까봐 문 닫고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집사람 또 나, 또 서재 이런 쪽에 가는 바람은 문만 열어놔도 다 케어가 돼요. 그 키가 얼마 정도 나면 저보다 더 커요. 이번에 에어컨 산 게, 예, 1m 80, 1m 80원가
1: 진짜요?
0: 돼요, 높이가. 그리고 바람 나오는 구멍도 3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는 퐁 뚫고진 게 아닌데 엄청 이쁘게 잘
1: 네.
0: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이제 집으로 간다 할때 제가 핸드폰 가지고

0: 핸드폰도 내가 도착할 시간이 30분이니까 지금쯤은 켜야 되겠다고 핸드폰 가지고 켜면서 집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갈 때 퇴근하면서 켜놓으면 집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원해진 거예요. 완전히. 아. 그런 기능까지 다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인 원격 조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는 게 핸드폰 가지고 이제 다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1: 이게 뭐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리모컨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정말 뭐 다른 지역에서도 켤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서울에 지금 있는 집이지만은 제가 제주도가 있으면서도 켤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주도에서 아 이제 떠날 때 아 이제 비행기 타니까 2시간이면 집에 도착하겠지. 좀 충분하게 좀 시원하게 해놓고 하면 그때부터 켜놔도 제주도에서 켰는데도 집 있게 돌아가게 된 그런 이제
1: 맞아요.
0: 예, 너무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 네.
0: 이 바람 나오는 것도 바람이자처럼 어, 막 그 센 바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무풍인데도 아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습기 있잖아요. 습기. 제습 기능도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냥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특히 요즘 균까지 잡는 헤파 필터라고 넣어가지고
1: 오,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무균 기능까지 있다고 막 말하거든요. 엄청 정말 기능이 좋아요. 그래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1: 근데 이렇게 기능도 기능인데 결제하는 방법도 아까 카드를
0: 맞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월에 4만 5천 원.
0: 네.
1: 그러니까 8월분으로 4만 5천 원을 결제하신 거면은 매월 이렇게 금액을 따로 내시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지금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보면 에어컨은 보통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근데 10년 이상 쓰는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필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네가 무상으로 교체해줘요. 그런 조건에서 제가 3년, 4년, 5년, 6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6년까지 해놓으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 달 가격이 원래 이게 비용이 에어컨 좋다 보니까 비용이 거의 3,000달러가 되는 돈데요. 그러니까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무슨 에어컨이 저렇게 비싸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통 좋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우리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고 보는 게
1: 네.
0: 우리가 10년 쓰다 치더라도 6년 정도만 쓰는 걸 계획하고 6년 동안 매달마다 할부로 나눠내잖아요. 그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나가는 걸 돼 있었어요. 근데 제휴카드를 이제 내가 쓰겠다 하면 그 6년 동안만 그 제휴카드를 쓰면서 한 달에 돈을 30만씩 제가 그 카드 가지고 뭘 구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이제 부식물 싸먹고 하는 거 다 걸로 구매하면
1: 네.
0: 매달마다 30%가 할인돼요. 2만 원씩. 그러니까 4만 5천 원씩 내는 건데 4만 5천 원이면 오전 한낮에 나가서 오전 한겨울이라면 되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도 부담이 안 돼. 한 달 쓰는 사용비료가 그래서 오전도 한 시간도 아니 한 2시간 반, 3시간만 이래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1: 네.
0: 북한에서는 야, 그 3,000달러짜리 그렇게 비싸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인 거죠.
1: 경제 생활을 막 시작한 우리 사회 초년생도
0: 네.
1: 4시간만 일하면은 벌 수 있는
0: 맞습니다. 네.
1: 돈이고 우리 대표님은 한 시간을 안 해도 이 돈을
0: 아닌데요. 한 2시간 정도 일해야 되는데.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0: 네.
1: 그리고 또 에어컨이 곳곳에서 너무 다 강하게 틀어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0: 맞습니다.
1: 에어컨 바람을 너무 쐬다 보니까
0: 네.
1: 걸리는 감기.
0: 네.
1: 근데 냉방병을 얘기를 할 때면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이면 특히나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0: 그렇죠. 뭐 저는 그 행복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도 시원하다 보니까.
1: 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간극이 참 큰 오늘의 일상, 오늘의 내돈내산이었는데 오늘 이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복음이잖아요.
1: 네.
0: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몸에 이제 그 전달받아가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마음과 생각이 그 복음 속에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는 더위도 모르는 정말 이제 시원한 그런 환경에 살 수 있는 거고 또 추위라 한다면 추위도 따뜻한 햇볕 같은 그런 일상을

0: 직장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1: 네.
0: 정말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게 북한 주민들도 성경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항상
1: 아멘.
0: 하거든요.
1: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때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내 돈 내 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차례, 총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실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양 후에는 키네스페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조선 사람들은 김일성 민족 태양신을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라 하며 특별히 백두혈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백두산의 고향집을 사적지로 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조선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하며 3대 세습을 정당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혈통이나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계층도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하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 또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과 북의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 무궁한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소망과 함께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마땅히 누릴 권리를 빼앗겨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한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을 향한 강청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주님, 그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 기도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 예배, 자유, 생명, 평화, 풍요, 이 모든 권리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졌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남한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지금까지 제주 아름다운 교회 이종한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첫 월요일 아침에 예수 이름의 평강을 전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도 은혜로 보내셨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 이 아침도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말씀의 식탁을 차리시는 좋은 아침,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8월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 이 8월도 그러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8월 3일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찬양 먼저 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0: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에스겔 34장 이제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생생한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가 대회복의 메시지를 말씀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34장, 이 34장 같은 경우에를 보면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이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목자는 누구냐? 바로 내 종 다윗이라. 자, 다윗은 이전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종이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목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씀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 다윗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후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나라를 13절에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서 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유대 왕조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함께 이제 다윗 왕조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여기 23절에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텐데 내 종 다윗을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사무엘하 7장 이하에 말씀했던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세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성취된 이스라엘, 온 이방인과 열방까지를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세워서 성취할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성취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체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대체 신학이다. 이런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유 선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대체 신학이 아니라 교회는 성취 신학입니다. 성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성취 신학. 성취. 자,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회복이 될 텐데, 자,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죠.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37장 26절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또 나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성소를 회복해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역사,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언약은 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을 화목제사가 됐다. 우리가 이제 얘기, 화목제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구약의 여러 언약들이 궁극적으로 새 다윗,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죠. 자, 이 참된 평화가 이제 임하게 되면 25절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런 짐승들은 어디로 가느냐? 빈들, 광야로 가고 그곳의 숲을 가운데서 잘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짐승들이 살 곳을 따로 정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되면 사람 사는 저수에 이런 들짐승들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 지냈던 궁전에 승냥이, 들짐승, 당아새, 낙, 올빼미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빈들, 광야와 같이 살아가는 현상.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침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평화를 이루실 때는, 참된 평화를 주실 때는 이 악한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영역에서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이 GPT가 주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하면 무조건 자기의 불안이고 뭐고 다 GPT한테 물어보죠. 그거 물어보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막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끈뜻해서 막 불안하고 물으면 무조건 꺼내서 GPT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걸 자꾸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 우리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불안과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좀먹는 악한 짐승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이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에 보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서 내 산, 여기 내 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 시온. 이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우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때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 상징이 됩니다.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 소낙비는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 거죠. 원래 이 소낙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자, 신명기 11장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278쪽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자, 전제는 뭐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딱 적당한 때에 주신다. 자, 이른 비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이 부드럽게 갈리고 또 씨를 뿌리면, 잘 뿌리를 내리려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기경하고 곡식을 심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시고, 늦은 비는 뭐냐? 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한 번 더 비를 내리면 더 풍성하게, 과육이 아주 풍부하게 맺힐 수 있도록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재배할 때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여기 다시 예스겔로 오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소낙비를 내린다는, 소낙비,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소낙비 늦은 소낙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공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역사, 평안을 주시고 소낙비를 주시고 소산을 내릴 때, 아, 또 멍에를 꺾으실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멍에를 꺾으셨죠. 권위 없는 자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꺾으신 분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 혼돈의 세력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평안히 거주할 텐데 놀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죠.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새로운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때에서야 비로소, 30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또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고 평안의 땅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걸 통하여 너희들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이 평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악한 금식, 이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고 파종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이 구원하신 양떼들과 평화의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파종하기 좋은 땅을 일으키시마 약속하시죠. 그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어제 말씀에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그분이 바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망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이제 곧 재림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크신 사랑 오늘도 잊지 않고 이 8월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 뛰노는 양떼로 구별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지켜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과 이러저러 근심의 늪에 갇혀있는 성도님들, 8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하십시오. 8월 3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기도로서 맡기신 영혼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내용은 햇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민네.

0: 있습니다.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쪼깐 돌아서 갑시다. 어찌게 그란다요? 버스가 뭐 택신지하요? 아따, 늙은이가 불파키 에린깨 그라제. 수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차기에 기사는 돌아가든만은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노인네, 갈수록 눈이 어둠땅께. 저번 차기에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디. 이 대음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입니다. 전라도의 한적한 한 시골 마을을 오가는 털털한 군내버스에서의 노파와 운전기사 사이에 오고 간 말을 사투리 그대로 고스란히 담화시로 엮은 시라고 합니다. 무릎이 아픈 노인은 운전기사에게 이미 낯익은 동네 어르신입니다. 모르는 노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죠. 가는 길도 아니고 아예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조금 돌아서 가달라는 무지막지한 억지며 횡포임에도 버스가 뭐 택신지 아요? 라는 짤막한 면박으로 본분을 밝히는 게 고작일 뿐 내심 기사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갈수록 눈이 어둡고 물파기 아린 노인네를 보며 아름다운 위반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는 운전기사의 미친 짓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의 따뜻한 정과 인심이 새삼 마음을 짠하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책입니다. 은혜란 말은 사랑할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변덕스럽고 생각이 추악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셔요. 나의 무지막지한 억지며 흥포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따뜻한 정과 마음은 한결같으셔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나 변경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심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나를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가운데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위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반을 적나라하게 공개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이다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 기도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승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아버지를 전도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듣더니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님,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왜 하나님을 형님으로 고백하냐고 묻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시면 나한텐 형님이 아니냐.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무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 박사가 사용하던 예화입니다. 스위팅 박사는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된 복음이지만 내가 믿는 순간 이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테너 김태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초대교회 세 가지 특징 두 번째 시간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군과 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철저히 자기 돌봄의 공동체, 자기 성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돌봄과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참된 교회와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처럼 자기 돌봄에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돌봄의 사람, 참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교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요, 데카르트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성과 우리의 정신 안에 내재된 명석하고 확실한 그 인식 능력, 그 사유 능력으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과 인식 능력과 사유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인식과 사유 능력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22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밖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비추어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성찰을 가능케 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이고요. 시편 19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여? 완전하여서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우둔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지혜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교회와 교인들은 반드시 홀로 앉음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돌봄의 공동체가 교회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충진교회와 우리 충진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곳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나누는 삶이 있으며 서로 돌보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을 통해 성육신

무언가를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올려다볼 그 힘조차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을 올려다보지 못할 때,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를 떨구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들이 얼굴을 옆으로 조금만 돌려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있을 때도 내 옆에 가만히 다가와 어깨에 손 얹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만 성도들을 돌보고, 나눔지기들만 나눔이들을 돌보고, 중직자들만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방하고 만나보면요, 우리에겐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특정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일반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총체적인 돌봄 공동체가 교회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대단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그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처럼 영적인 적정 기술, 이 영적인 적정 기술 어떤 게 있다 했어요? 기도와 경청과 공감, 산책과 통화와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도,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과 성경 공부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아파하는 자의 그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게 돌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아파하는 자와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통과해 주는 것이기. 또한 지난 시간에 나눈 한 집사님의 찬양 가사와 같이 구름은 해를 가릴 뿐 그 해를 없앨 수는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작은 관심과 수고로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다시 한번 바라기는 내게 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한 영혼에게 나아가 주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와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충진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Small is beautiful.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은사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교회였어요. 뭘 놓는다고요? 다리를 놓는 교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 나눌 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다리 교자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47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나눔,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던 초대교회는 동시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이어서 그런 초대교회를 통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영향력과 감화력도 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저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들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들 보기에도 저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은요,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회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자라서 아람어를 쓰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과 해외에 흩어져 살다가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래서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갈라져 싸웠고요. 여인들, 어린이들, 특별히 과부들과 고아와 이주민들, 또한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철저하게 차별과 배제를 당하며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의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나 에베소와 같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회 안에도 노예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삶은 주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삶을 사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거기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계층이 철저히 나누어져 있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 평민, 죄인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고 차별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그 각 계층 간에 있던 장벽들을 모두 허물고 모두 함께 거룩한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루었고요, 저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안식년의 규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년의 규정에 보면 노예와 종들이 6년 동안 이 노예와 종으로 섬기면 7년째에는요 그 주인들은 대가 없이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종들은요 7년 차 때마다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또한 신명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안식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인 밑에서 계속 종으로 노예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저들은 종과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내려놓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그 주인과 계속해서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주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 종과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저들에게 참된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 주인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겁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 돈의 많고 적음, 성별, 나이의 많고 적음, 육체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저들은 말씀대로 서로를 주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했고요, 한 가족과 형제 자매에게 저들은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귐과 나눔과 돌봄의 대상을 점차 교회 밖으로도 확장시켜가고 늘려갔던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사회적 신분과 소유의 많고 적음과 성별과 나이, 혈통과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된 사귐과 나눔과 돌봄의 삶을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니 그래, 저들의 삶이 옳다, 그래, 저들의 삶이 맞다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느낌표를 주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떡을 뜨는 식사 모임에 초대를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저들을 칭송하였고 저들의 이런 모습으로, 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만든 그 예수님에 대해 저들은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삶으로 예수님과 그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의 다리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갔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공동체를 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았고 담대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았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강림하시긴 했지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그 예수를 믿으라 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가혹하게 핍박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지만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신 그 마가의 다락방과 그 성전 밖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사랑 충만이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기에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세상과 환경과 사람이 두렵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를 저들은 조금씩 조금씩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교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다리라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라는 이미지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았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과 그 다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중보자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 다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라틴어에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폰티펙스, 이 단어는 제사장 혹은 사제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라틴어로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다리라는 뜻을 지닌 폰스라는 단어와 만들다 혹은 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파케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리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폰티펙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사제,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기며 교황을 최고 제사장으로 여기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을 영어로는 포프지만 여러분 라틴어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듯이, 아멘으로 고백하셨듯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열방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눈인 다리 교자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글자는요 나무목과 노플 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나무목과 노플교, 끊어진 사이를 잇기 위해 나무로 높이 세운 것이 다리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까? 바로 나무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곳에 자신이 스스로 달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던 그 건널 수 없던 간격, 그 건널 수 없던 강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

며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돌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저들의 삶이 옳다, 그래 저들의 삶이 맞다라고 느낌표를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생 선교단체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공동체들이 사람이 많이 모였냐, IVF 또 SFC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 근처에 있는 영남대학교, 경산의 하양인가요? 영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남대학교 IVF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많은 분들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역자들과 한국교회의 중요한 리더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옳다, 혹은 너만의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그 수많았던 선교단체 중에 유일하게 지금 가장 부흥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CCC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CCC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이 못지않게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학생 선교단체들이 다 줄어들고 위축되고 문을 닫고 있는데 CCC는요, 지금 이번에 수련회를 했는데 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백문백답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그 비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생각했습니다. 이 CCC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럼 CCC는요,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있는 선교단체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먼저 깨달았고, 그냥 내 자신의 지식과 알물 위해 성경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배웠기에 지금도 저들은 길거리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거지 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해외 선교를 나가요. 요즘 그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 믿겠나라는 그런 사고관과 세계관이 우리 교인들 안에서마저도 꽉 차있는 이때에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배우고 실제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 단체가 생명력 있게 하나님이 쓰시더란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생명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진교회가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알고 깨닫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끊어진 이 다리를 다시 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해주려 합니다. 여러분, 남미에 있는 온두라스란 나라에 가면요, 그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어요. 촐루테카. 여러분, 이 지역은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들이 자주 유실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온두라스 정부는요, 한 일본 기업에게 이 사업권을 줘서 484m의 튼튼한 철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미치라는 강한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했는데요,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온두라스 전역에 100개가 넘는 다리가 파괴됐지만 이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우로 인해서 이 다리의 양쪽에 있는 이 도로가 사라지고요, 강물이 다리 아래가 아닌 다리 옆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건실한데
더 이상 다리로서의

0: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 다리의 모습이 교회와 교인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홀로 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채 말씀을 읽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는 검색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서로 사귐과 서로 나눔과 서로 돌봄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느낌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서로 다툼과 서로 미워함과 서로 주장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처럼 우리의 수와 세와 금을 자랑하고 그런 십자군처럼 행세하다가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을 하나님과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한 적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 촐로테카 다리처럼 겉으로는 크고 튼튼하고 화려하지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다리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과 책무를 놓쳐버린 채 그렇게 우리는 교회와 교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충진 교회와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는 삶을 살며 말씀에 기록된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로서의 교회와 교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지 않으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이런 교회와 교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충진교회와 충진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선교적인 교회와 교인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충진교회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와 교인들, 서로 사귐과 서로 나눔과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교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2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한세로 교회 최종인 목사님입니다.
1: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우상 숭배의 문화는 민족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정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성실함이 체제라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종교인들을 서로 문제라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8월입니다. 행복으로 채워질 한 달을 위해 그대 그리움이 독차지할 이 한 달을 위해 그대 생각이 지배할 한 달을 위해 그대가 내 모든 것이 되어도 좋을 이 한 달을 위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엽니다. 동산에 떠오른 해처럼 내 삶

내 힘이 되는 그대. 그대가 있기에 이 한 달도 지난 한 달처럼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8월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시인데요. 8월의 초입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대 그리움이 독차지할 한 달, 그대 생각이 지배할 한 달. 동산에 떠오른 해처럼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대. 시어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이 그려지는 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새롭게 맞이한 8월도 주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복되고 충만한 한 달이 되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 세상을 꿰뚫는 예리한 검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면, 이 세상을 돌아볼 때면 정말 소망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이 세상은 기근과 전쟁, 물질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 등등 희망과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절망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우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참 소망, 참 가치가 되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때 비로소 우린 이 땅 위에서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이겠죠? 자, 그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 말씀도 한번 외쳐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주는 그 은혜가 감동이 참 크고도 놀랐습니다.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첵 받을게요. 8월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두 글자 기쁨, 기쁨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마치고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쁨, 기쁨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샬롬 좋아 출첵.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여러분,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열린다고 합니다. 박수!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여러분 언제라고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뜰한 책방 코너가 있죠. 청취자들에게 신앙의 유익과 삶의 지혜,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전해온 시간인데요.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요. 2023년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서예요. 저자인 최상훈 목사님은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에서 사역한 선교사 출신이세요. 또한 감리교 서울연회 교회 성장상을 수상하셨고요. 청년 부흥을 이끌고 있는 목회자로도 잘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라는 우리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세미나,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행사 당일에 추첨을 통해서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요.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를 통해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이 한 주가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느덧 8월의 첫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7월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며 새롭게 펼쳐진 8월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첫째, 내 소원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나온 그때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모세는 한 번 더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보니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와서 이제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평생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너무 작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라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솔직히 아뢰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백성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이런 소원은 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솔직히 구하면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은 숨김없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적용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구를 배우려면 둘째,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며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인데 그냥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해주시면 안 되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고하십니다. 이 말은 내 기도가 귀찮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짜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혈기 한번 냈다고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상급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더는 광야의 짐을 지우지 않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하시며 거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시고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이 꺾여도 주님의 뜻이 더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27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들어가지는 못해도 눈으로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절 속에 담긴 위로이지요. 모세의 소원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위로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그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워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내가 끝까지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세워주는 것, 내가 못다한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세요. 모세는 보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은 들어갑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9절에 나온 벳부올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의 맞은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그 땅에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후계자가 아닌 영적 전쟁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며 욕심내는 일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도록 세워주어야 할 나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이혼 후 아내와 아이를 보러 교회에 갔다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우유부단한 저는 큰 사건이 생기면 회피하고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나쁜 습성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참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2년여의 별거 후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면접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아내와 큰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제 우유부단한 성격까지 사용하여 저를 교회로 이끌어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늘 여기까지만을 외치며 신앙도 아내와의 관계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했지요. 25절에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이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그 뜻에 순종해요. 그러나 저는 어떻게 얻은 이혼인데 라는 생각에 지체들의 권면도 거부하면서 재결합을 회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하시며 저의 완악함을 꺾으시고 제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저는 아내와 재결합하여 믿음 안에서 다시 한 가정을 이루었고 음란과 배신의 죄를 제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사건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내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가나안을 구했지만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하셨어요. 가나안 대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성도님도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사건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0: 드립니다. 주님,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만해도 족하다 하신 주님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은 더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 뜻이 막힐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거절 속에도 사랑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제 욕심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 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제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지난 앞에 7주에 거쳐서 지금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왜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얻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는 말 중에 양 또는 포도나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심으셨고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을 가꾸는 포도원지기 농부가 되신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말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 그분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간수하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한 군데 찾아드립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에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시는, 또한 그들을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담은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금 이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는 배경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구별된다는 거죠. 나는 참되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역사,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심겼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참된 열매를 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즉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포도나무 참된 종자로 심기웠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이방의 것들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추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같이 심게 하시고 그들의 결실이 많아지게, 그들을 부유하게,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해지고 많은 풍요를 얻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소득으로 십일조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하더니만 뒤로 돌아서서 그 풍요한 것을 가져다가 또 다른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쌓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주는 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헛된 것, 잘못된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현상들, 즉 이 귀하고 참된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더 이상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바꾸려면 참 포도나무 그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선언하시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참되다, 진짜다, 실제다 이런 의미도 품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드러났던 수많은 것들을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되지 않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자요.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적인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의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성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완성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가 정의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참 포도나무와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언약의 생명들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앞에 그 생명의 주님의 역사,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포도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관하여서 격려로 주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또 구약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부제가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즉 포도원 안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또한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탄식의 노래로서 나타내고 있어요. 좀 찾아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라고 말합니다. 즉 그곳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했지만 그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아무데나 열려지는 들포도 같은 것들, 그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맺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왜 이런 것들이 맺어졌냐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베어서 땔감으로 던져내는 것처럼 언젠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그같이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예언과 경고는 어느 때에 이 실현되고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고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구체화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왔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세대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세대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열매가 보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들은 더욱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 이것은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것,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울창하게 뻗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저 뻗어두게 그냥 관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저 역할을 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농부, 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일이 뭡니까? 땅을 일구고 돌보고 경작하는 겁니다. 농부는요 그 심겨진 과실이 열매 맺는 것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지금 무관심하게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원 밖에서 포도가 잘 맺었나 안 맺었나 그것 보면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손에 흙을 묻히는 농부와 같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 혹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를 들여다보면서 불순하고 잘못된 가지를 깎아내고 그 이 상처를 만지고 혹은 이 손수 그것들을 손질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만 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상황으로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얻은 사람이며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이 삶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 고난 혹은 그것이 훈련이 될 때도 있고 징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실과 침묵의 인내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과수원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소리조차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돌보고 그분이 아끼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농부는 그 가지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손질하시고 그것을 다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불법의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 안에 절제를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죄의 것들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막아주시는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서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농부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가지로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이 제자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로써

그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너희는 농부도 아니고 너희는 가지랍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끝에 달려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로 깨끗하여져서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다. 이걸 알려줘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또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얼마나 대단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도 그들 안에, 또한 그들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현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전에 뭐였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한다, 내가 어떠한 직임을 맡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장로라도 여러분, 그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여기 말하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할 때 그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포도나무의 책임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 중요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책임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그 진액을 얻으며 그 여러 가지 양분을 얻고 농부의 이 보살핌, 돌봄 가운데 그곳에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 4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0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말 중요한 명령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적용되는 이 명령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꾸미고 싶어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 행위 혹은 자기의 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대가를 치를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앞에 2절에도 나왔던 말씀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결국은 가지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그것은 결국 떨어지고 그것은 결국 아무런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라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라라는 거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가 아는 것처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만, 믿지 않고 오늘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그들에게는 불에 던져 살라지는 지옥의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주님을 떠난 삶,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주님 안에 안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믿음은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혼자서 열매를 맺거나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한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수고로 맺혀진다 이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사건적인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 열매를 맺겠다고 막 어떤 수단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삶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특별한 방법을 씁니까? 갑자기 여기다 색깔을 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 양분과 그 진액과 그 수분을 공급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들을 채워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끝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지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열매는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뭐 어떤 인간이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어떤 걸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선행과 충성과,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근원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에서의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욕심이 막 차고 올라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켜져 가는 것. 이 신앙의 열매들이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예배하기 싫은 마음 혹은 세상에 유혹하는 마음을 그 이기고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그에게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신앙의 열매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내가 신앙의 이력은 이만큼 되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책임을 맡다고 하지만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열매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얻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청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나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 맡겨 기도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의 권세,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바라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너희 안에 아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매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8절은 바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의 칭찬이 들려질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이라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아 믿는 자가 과연 다르다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의 역할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냐?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도다 나는 제자다 예 말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제자는 어떠한 특징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늘 말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 다음에 밥 살게, 차 살게, 내가 뭐 할게.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누군가 그 일을 할 때, 진짜로 그것을 실천할 때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그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낸다는 겁니다. 열매가 드러날 때 아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가 인정받느냐?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 과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여러분 제자 행세하는 것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렇건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 얻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0: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었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으니 끝이다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로부터 받은 은혜가 공급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이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중에 신앙이 이미 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과거형인 사람들, 신앙이 미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지금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여전히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현재 진행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확인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 얻고 공급받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았더니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